0: 생기랭게 질로 책동 국교 국주 고글러 수지 섬주 라기 타팔 모니 길하기 신조 나수나네 총최 넘버 지수 나와다 콘러 나 지수 개용기 총세 표초민의 타 개용기 워장 예주 비상 랑경 정기 예주 비상 제기 민둔 차가양 토유리 시림키 당주 경러 숭능 겸내 퇴레 피게 동치 허차종 하간 총대 하간 디회 등위기 수지 섬주 라기 당연 다 망초기니 치네 탄참 총대 피게 동교 정류 강유 등위라 섬주 라기 통도 바로 숨토 시림 당정주 주경 체규티 전에 링겐을 지네 겐치네 부코유 콘키 니티워 하한 디퀘요 아지수 장경종 림비 긴캄 시베 조경기 베든 디퀘타 미리 튠지 베든 퀘솔라 담튠 총리 디퀘키 피게 고링거 하한 총대 하한 디퀘키 수지 섬주 라기
1: 아 벤주 피게 도도발리 담진 제트 제심이가 뭐 탄점을 믹세기 시진의 차선 당한들 하한다 봐 어 디 탄점 긴준진 정주가야 돼 Pemisiye siju yaku tansul. Takab tiri tangbudu wa chachana jik kambi bizene chachana da sayum zimbi kyan kwa tukinki. Bizene da kyaayagi kanama siju inda tula. Da dinan chachana ili beshayal diongwaya di chachana gigane ma gyaji dinjuden. Da mangzo susuye gyaji sumju len diongmido. Da gyaji sumju siri mangzo mi rene chachana 清一的协同就是像那都像你这边能产生康巴达比这些这都像江南市或者亚布西中市了那都像你东江面就贵给大陆学的吧那忙着有康沙边南不都都像你中市那你能产生到过的以康沙边南北怎么的一个各地的一个热闹的那米的可以给热闹的不买了米就老是有一个热闹的不买了 都像样子，伢东一说，再记，给真的顶不下下的完了。但，像钢笔长到钢个，就特别新年了，那就忙着写的完了，新不写的，马过过过差不多写。但钢个说是钢笔写的，做我写的，伢就几个建筑证也不签个钢笔的，就我写没个事情，都像你把我手里的章子的，就是讲个。
2: 哦，交不住人家都吃，吃也没。嗯。但俺这几个，但那个，哦，对，各地一个，嗯，点各地自治自治的，伢同家们一手机一智能一笔，在俺那接送了。嗯。那都是质量不俗了，那个那单位的两个做安当不的的，这个老安市的，那亲戚朋友去合作做了的，那有过的也是。
1: 那有过也，他可能是呢，严重十年的，刚刚，哦，他平时照顾都这一万，那都是忙着你这钱的，什么都都讲着，俺当不亏有两千钱，但我是毕业来个，这老长个子的，他忙着点着，你给这样子的，就没人来钱给个，俺不就老是看的照顾的，男人才买，个连做还没有事情，都这弄了。 但当年吃香的，俺就一直没得苦油给两个的，立柱几位忙在，但没酒老师也两个的，但第一看是那这个，师兄级别的嘛，肉头都是短小，但俺就这个长着一年的苦油一年的，没酒老师有两点一年的，听说，看到了，两千，怪不吃水给那累多了，那都吃，但俺就那个，地瓜给吃香了。
2: 但伢从一手机一进的，准备在中医的教室内挂住着，他当的不都弄些？他电脑车上师兄给，俺做了刚的蛮难搞的，哦，没长日来呀，没就老师为给来点别的到了，光电动起，都去这是。他当的了，就去搞到我们他们的，我懂，都去弄死。哦，听的你给这样的做这个，没就老师为给他来点的别个的。 嗯，我那种呢，跟你心都吃不了，都这种。那第一讲了呀，俺这个，地瓜温天干的，他炒干的，炒熟就是那种，他都是最嫩，就是那种，他们是都是顶着，但那那吃上的，天地有你给这样的一个。
1: 미주 로스 위례딘디 다 로타긴 딘젤 도체 께심바 다 단내 차샤나 슈구이기 미자 어 니슈 생이 작성지면도 강가 도체 리트브신데 다 대랑 안에 도체 리트브심바 다 디나 차샤네 망조이기 지 땡조도 무슨 어 슈첩 도체 능길 다 강가이기 안지 디구이 오인 랭강이 우지 강가이기 클래식 겹스세 다 도체니
2: 어저기 그래서 멍실을 두센 전지를 제재 또 단단히 차산지 된자이교 놀라 먼저 제교수네 지동자 두센 예대 또 지금 예동이 시장에 받아 거리 종조이기다 인연디 변주 용궁지 제는 지로네 두에이 결지 지자도 셰주 스마츠마치 두세다 멍실지 야구를 차대
1: 또 망조네 차샤네리 추대비기 넘규드바 대비네리 당한들 레갈 좀제르 텐샤 상상시 당한가 팔리 좀시시르다 출연 좀시시르 도전에 안저기 다 변주 갑자기 낸다 망조기 소위 추대 있는다 강갈다 레가도 무슨 남롱 중교 다 된주 강가 지내 전에 안저기 위니기 우지지게 배진 잡단 직직 긴지 잡아 지구 잡아 또 참단 대니대네 차선 또 망조 용기 전남 주신의 깨진 당한들 하간디 비제토 이게 배게 돌두센 교육이버디 영원세 대부르지 랭이에도 제셈남 삼당위인다 가불스투센 놀 대지기 원제의 배게네 차선에 대지기 하간 디구스디 소다종기 정도종리 숨지소니 나네제나 저니게 말네 신이 우지 강가를 기고 대게나저디 뭐네 동네 벤조 비제토이기 베게 난갈 두첸리션 두첸루기 다수지랑 칼레카 치르디리 무티인 베춘치아스 로스지 캐가제 데 우지 강가이 예직 파저 데네리 어 난저 저체우스면다 도시엔 용마레 라디 티로 체닝 게브리스 싱에스 미드월 소즈 제카브르스 지금 말 망조리 시역주 내리다 지금 망조한지 다니 나 시시미 녀동 미스터지기 판답기 망조기 삼동단다 단단해진 망조 양조 서치기 땡조로 가르자 카스 메바당한지 서치로 고대 징지 실리스면은 망절 개지도 망고 대리 경비 내지도 망고 지단당 안 저기 갑전에 전 아무디 동저기 냠디 변조티 공배동에디 저 당부디 심기 김어 심이나 간서다 동지 변조티 딱한 숙체를 주면은 이 망절이 출 세에디 숙체를 주면은 동지 변조티 거거를 잡을 차이나 또 망절 팔이 지 탁주에 동대를 치 계시디 숙제도 시에서 두째잖아요. 나다는 건 저기 저건 딩도디 자건지 봐. 이 당친 위신 타관 시전 민고도 따셔. 나 딩은 저 아 저기네 전에 나 계급 그진 쳇쳇 캐나다 봐. 다울 배신스 보다다. 그러지 친다 캐나다 봐. 또 거기 견고기 초기에서 구유디 야부시 준셔. 나는 이게 술하지니 예전이 생일로 강부디 겸 강디야 녀동이 썩숨게 지인의 가정 당제 다디 졸디 당연 견제 당나네 슈니 농업주 진교
2: 숨이요. 나 뒤에 친구 양 치진 양도 봐. 당나 숙여 잡에 계속.

0: ཐང ཕུ ཅིན ལོག ཆེ ཐོང མ རེ ཤིང ཅིན ཅུ བེ ལོག ཤུ གི ཐུ ཡུན རིན ཅིན གི ཉོ ཚོང ཆེ དེ ཚོང ཡུ གི ཅོང ཅུ ལོ ཕུ ཅིན ཐུ ཅེང གོ ཚུ བ ཆེ ལེ ཆེ ཉིན སུམ སོ ཅུ གི ཉོ ཚོང ཐུ ཁོར ན ཁེན ཕུ ཅིན ལ ཅོང ཅུ ལོ དུ ཆེ སོམ དོ ང ཅེ ཅིན ཡུ ཡིམ ཐང ཆ ཉོམ ཉིན རེ མང ཤུ ལ ཏོང བ ཆེ ཅོང ཡི ཐང ང ཏོང ཅིན ཡུ ཡིམ ཆེ ཡུ ཏེ གེ ཐུ ཅུ ཏོ ཤི བེ ཚེ སོམ ཅུ ཉི ཉམ ཅེ ཡེ ཚོ གི ཅུང ཅི གོ དེ ལི སེ ཉོ ཡོ ཏོ ནེ བེ ཅི ཅེ ཕུ རུ ཡུ ཤ ཅི ཉམ ཉིན ཐེ སར གུ བེ ནེ ལེན ཚོ དུ ཚོ དེ 유샤기 냠니 튼지기 다와 숨부 텔레바타 마참 참리 조기 요장 튜바멍아 신자 차도 주신 요지 죄없이 아리랑고 튼소기 진데 시비에 최 숨주니 용차 제비에 정실시나 예지 누린 기정공 토르치니 놈송제 조라 자연라 리바마세 네가 홈세 초가 갸르토 고이 투미 세브신기 메비에 탄다 어리 용기 제단 능능 기정공 나니기 퇴송불레 조라 직사 진니기 토요탄 라냥 니외로 시진키 센도 사바드입시 유티게 퇴수 더 시비 최송주니 여러분의 튜인 돔지지기 통해 최지 정시시나 내동자미 자주류 더 시비 여러분으로 교육행으로 점대 쇼체 로체 다르 지겸나 자자 송차 레고 생유티 진도 송비 자자 니차 추리 토요타 응으로 점대 쇼에 추체 라스 중어타 주비자 조어시나 뉴유 인공티 응으로 점대 쇼체 토로 조외 교진 조어 주니 진짜 시발 퇴송벌레 자자 주차 구파디 진짜 순배 자차 나차 지례 토입시 네발륜 신례부 단념체 제초 주리 탄 신례 증조 저림 주리 차식수 제기 진짜 시비에 체니 슈고니 냠체 토비에 외니 슈시나 딜류 진부 시번니 제배 파라 네발륜 키미치 갸라 주리 대자 머인 변니 추 최소 입시 니듀 낭종 키 제마 망부 망소 초배 셰슈타 세듄 셰슈 면주 링니 튕콩 지규 제 제디에 레소르 셰슈 주비 최고 비와타 최고 비유 토타도 리제 접준타 점지 최고 비와마세 제장어부타 균주 면제 접지 니듀 난가세 종케 니동 잠이 저주르 지롱 최고 셰비 최든 레미 두웨 두초년네 롭친 롭든바타 신 조바서 조네 망초디 레슈 괴코르미디 레미 두웨 쳔마 십시 숨키 레리 망부탄 제외 레네 십진이 정니 코든 쳔바마세 차단타 처미님 규기 차주 제유비 Lega sui kemi che gong shibja la shu yubshi. Nidu, laza chongji jesim kelegi pe mogu kanki la se geji lobchara bedib zhubi jibien chego biwa tang. Tadin zhebi bedib nang, cendi kyabde gorki bedib tang, zungri sumrab. Geni lobti so yubi, loma co bilo tang lobchong chibi gogo gang yubshi. Sambab lingi, tengti gamang nge san yuru nyanchun shu ca. Shamla nama lingi ne motu, diga legu ne guri chebi li sen shen da sen ro.
1: 迪卡尔尼
2: 김준태의 하토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3: 락도 카바 뇽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뉴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 기 광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 정 롱주 제초 토시러 워르나게 조교타 켄친 능신러 워 시동 기기니 시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 능조
4: 중국 디팅키 윤지 락도 카바 程序也接了电价月了烧将扩月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熊在龙世界内铁东年浪扛地儿死去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儿死去

0: 디제와 캡스디 계급 체론 배치다 하는 거죠. 디제와 캡스도 좀 먼저 두고 이 다 섭주 냠수 치세 림바 당부 진제 소전의 수규리
1: 실리타
0: 다 딜이야 당부 니와 수무스여레 나라주 님기 이지 실리타 아지 실리타 산지 실리타 시에르 개가나 카지기 이 계력 이 된데 두고 수스된데 주제 미징이 숨된데게 내가 쳤된데게 답이게야 즉 미직럴라키 유튜브 잡아 아니디 림바 당부 바스 드스네 야가메드스 두고만고 수아여스 두그르들레 이내레 텔리아 세시어레
1: 네세
0: 니브딜레 코레 소스디 갸균 빙반 이기츠 고레 두고 수사 모데 샤세 코르조데 빙반 갸든 갸츠 고고레 케랑게 슝레 칸게 닐렌 쳇다 도바직 딘데게 찰레나스딜레 뉴슈레 핑 세 칸바이 갸균 빙반 이슈스 고레 kērāng lēgā chēngyē mī nyōngshū lē chū kōrē, dīnā lī kia chē nīshū gēgā gu lāk chē chē shī lēng bē lākī, lākī yu bē, lākī chīk tā, ngā rāng chū gāo chī jī shū sīk dōngā,
1: lā wā lā,
0: rūwā chī tōbē rūwā, tōbē lāk chē gā lākī yu bē dīn rē gā, kia chē nīshū chāng bē dīn rē gā, gā lī yā dī yī nā, āng yī bē dīnā lī chū, tā āng tāng bū sū dōngā rāng chū chī sū sī chāng bū shū bē dōng zū rē, chā tā dō zū yī nā, tāng bū tā nī, nī bā, 체르바 딘제나네면도 소디 제가 접촉 말에 저단 딘가 조 갑자기 피기 피게 게레 피게 니마 락자 시부 여러 피게 문화적 거리스 피게 소화제 피게 로테브 시버데 피게 바스티게 저단 뒤엔 통말 봐
1: 라온
0: 저단 뒤엔 뒤 뒤털이야 그럼 뒤게 또 지지 지규체 저단 뒤게 계제 아니 신의 고려 도덤 소리야 지켜난 지진 교단가 도로 봐 저단 디나리아 니버티도 슬럭슈부트 세버템세 다 숨버디 가르스는 추고고 다니냐 쉬비 추고 수입다 코점데 제가 제대로 와다 이 자우스 스그르 봐 좀 봐 좀 다 되게 디메기 미게 추고기 야 좀 되게 봐 좀 되게 다 동마 신이로 속 진짜 뜻을 돌아 좀 되게 제가 제가 제가 당부 출신이 봐 럭슈 추고 제가 되면 숨바 수입다 좀 되게 디 가르선 동물 소 제가 되게 되게 숨디나 제가 티디 텔이야 디게 있는 계급 체시 덤벼를 봤다 찌딜이야 만조 즉 소전의 체련배 바스코 유선 디 고야요 말에 찌디나 그러 카톨이야 비에 티나 다그래 찌지 좀 다 팀이 록슈 즉 주고 즉 주고 제바 제바 테브다 코좀다 좀 되게 된데 동마 제바 테브사 디게 리야 아니냐 다 뒤로 쉬어난다 체 진년에 바르게비오 니네는 소전에 제바 제바 모조 구구요 숨네는 정의 배 바스 구구요 신네는 코르디 디게 주고 디게 진닝범 멤버 사브뉴베 그와 소전아 체는베 레고나 템베 코좀다 좀 되게 동문이베 디는 디 구걸 디날 안자메 다 좀디 동문들이 땅 알아주는 뷰 달래 허서 그래 찾아 허서 열봐 주고 수이 뭐가 안다 체체 어디게 그 주고 안다 전부 신할 또 주고 찍네 이게 수이가 안다 이런 이네 지 록슈 주고 안다 이런 수 숨네 있는 수이가 안 지금 징후가 안다 이런 이게 열사다 어디게 이 바스 이게 구글에스 녀바도 디 매위는 그나도 수제 비 타고 싶을지 니마가 잘라지 야고 싶으라냐 닝버라냐 야면은 미신다 주고 닝버도 주인여자 그냥 미드 주고 비게 유시사 비주면도 비게 야고 싶을 때서 비게 주인여 디드네 거지 저 개위네 간다 그런데 교수 이 교수 친배 이 체제 교부단이 줄로디 니 통마레스 대단 디는 디게 숨디게 있는 말한주 즉 침루 나로그 제법 컨데스 제법 유명하다 디게 숨 제법 대차배 쉬고 가르스는 예바도 있는 제가 겹차배 질 교수 제차배 질 님의 주 나로리아 고제 도덤소 친제 수입디 교수 집에 체진디 교부단야 그 둘로니에 고레스 옛날 다니에 셰비 록슈 두고 제가 제도 델레 안자 당보대니에 마고야데 안자 유다데 잡데 안자 민두 델리 케나 안자 겨고 말에 도와 밀 겨로라고 말에 도와 겨비 있는 디 체시 만은 배 안자 겨고 거래 혼자 개발 디어 말에 가르친 라키다 토단 요 말 레네디 요 말에 제가 가지 카가들이 겹제 뒤대는 내가 친이가 하마고 니신들이 디스트들이 요르들이 이네 다 이제 주주 교정 것들이 다 된데 딱자 자디 야르 야르도 아니디 즉 조르사스는 아니 계란비 이게 템도 교통 말에 십시 십제 세통 말에
1: 세상
0: 디인도 디게 숨디게 있는 교수 제 차수는 님의 쥐 날이야 줄로도 니에고레스
1: 네세
0: 제딩 교수님 님의 주수도 다 사원이

0: 비가 왕자 저거 비가 되게 많으네. 뒤침다 튀면도 쓰네. 게저스트 냅댐질 친송아. 나. 나 아주 뒤뒤 뭐 되게 재미 뒤뒤 재디는 칼 캡십도 쓰. 러블러스 땅 가서 러블러 땅 러블러스 때문에 먹고 땅도 수수 수부 수 수고 나서 다
1: 유지를 또 안
0: 뭐 집 체인지 제가 뒤에 가냐. 먼저 인지 민지 저바 탄데 예슈 샤유 체다 튐베 교수디다 체다 머튐베 교수 체제 먼저 니와도 디간이야 익셉 체아디네 개첨으로 샤스 디네이네 가르치는 안조 디날이야 교수 체가르도 창마 익셉 체고야 다는 예 디날 카 니브 디날이야 지 록슈 추고 제베 제베 사주와 파동지 변화 파동지 사치 록슈 추고 제베 티베 제리아 디비게 교수 체가르도 가르치는 디이나 비게 고려 도덤솔이야다 교수 차진 교수 침배 지 안자 맨 변에 교수 차니 수수 디간 안자 당부 여대 맵 주 개용으로 매우 개용으로 인지 민지 당 년년마다 안자도 단대디 배도 동부 동기하러 안 것이 결혼소 개브로 대 차 개브소 개브로서 야 말이 대 맨에 매우 동부 샷다 변에 차진 교부단 뒤 결혼디나 동부 주 동부 수지 대용으로
1: 내생이라
0: 디 비게 교부 차진 교부 소가르디 디날 믹스 익셉 체과 가르신다 록슈 주고디 제바 겹쳐디 사바 인자 디니 와르도 가르신 비게 제바 겨르디 케나 십제 기바스 키제로 오래 디가 아찬이 제바 겹찬이 다 주고디 닝버데 차스들레 록슈다 사바 가사로 와 다디 비게 십제 제 십제 체르스 다 주고디 망체 그 지기다 코리오 숨겹스나 자고 더 되야스나 자 고래디 숙제스나라 디게 비게야 십제스 넘지 지기 염르베 디체 룸베 바스디 키 아니 신에 나는 얘 되는 쉬베 제바게베 무제바 무제 디 중공 무제스와 소델레고 레다 체르베 바스 신이르마 디미 아니 그랑게 제조교 더 토고 마뎁스니노 유메 탑다스니 다디 디미 그 덴제 덴저 그 바스 뒤지 마이옵스니노 디미 그 추고 딜이야 지 여자마 파업디게 파업자 장마 수여차하신 이소 다 디게 안한수 능구 그 차긴 디게 창고야 됐다 르리 디게 더 르리로 와 자다 디날 믹스기 디날로는야 지 쭉쭉교 개고야 할 수는 어디 제베 테비나
1: 딜이야
0: 디다 아직 좀 이제 그 소든데 제베 테비는 딜이야 비게야 디지 제국도 십제 단예 추고디 십제 가장 천로이 다 단대 녀디 록슈 록슈 그거 지저 제비 양교 디지 고그스나 디 코로나게 디 둘로니가 디 고구도 디 토덤날이야 도스 체체 데메드르샤 아니 초봉은 날이야 켄나베 양디 지 내주 디 태딩아라서 지 투야스나 저 딘제기 뉴뉴레텔레 원자 양아조 지 거브리나 진짜 체스도 인연도 미트도 다티간데 저거는 좀 그 지도 지스메에서 차르도 파티네 지스메 화와제 와케 지스네 다디 저나 되게 치다 저나 신문도 이거 고려 도덤 솔 진짜 제가 교다 신수 나도 가지 내가 진이 가지게 된데스 수수 때 시제 마담베 순한다 진짜 제도 미게 미트가 유데 미견라디 근데스 아직 제가 인도 수수에 디나는 나와시라면 했지
1: 내주디
0: 토 내주디 소대 다 뉴뉴뉴뉴를 가져다 마소네 디토 인도 직 잡아도 모자 비자 마담선데 뉴뉴뉴뉴를 봐 아때 좀 가서서는 가르선에 변이 쳐서 제가는 인 产品 질량 인치기다 딘저기스 정책 강화 사티시에 시에디 그러봐 뭐 딘저기다 비자 마담베 모자 간자 집어 소 디소인데 다 시자 대주 능군 지 멍군 매워 이제 급된 요소로 시제되네 만주 지단체는 진저리 치자리 디미기 캐나리아 루지치세 만주 지 진주기 지 고려도 좀 소리 디미기 만한조 년도서지 신인들이야 다지 년도서지 빈데스 안다 지 고장한테 대인도 진년 년도 계산이 뭐 니네 루지치세 뭐 숨내 삼대 그저와 수세 뭐 디미기 만한조 남아치 천연도 아니 루지치한도 대간조 하고 말더라 디디 모자바디 진진년다와 치스나 그러봐
1: 그러봐
0: 신선들하고 동안 제단디 인디 지단체는 또 조금 참고거래 유메토플라스 겔라디간데스 겔렌초그라스는 디시어 겔라사지데 디디투디 컨데스 토그라스 또 조금 시야 거래
1: 그러봐 또
0: 조금 즉 시제디 배 좀보이베 딘제기 레네 딘제지리아 문제 체제 챌린나고 여러면도 니가 지금에 당한서도 와 거래 겹제대 규례 봐. 내줄라는 저거 조금 집에 숨겨 제 제대 해결이 토스 데뷔 해결이 진선의 용말에 하다 뒤인도 세제디 신고고 여러 비게 망조가 타니스 데리기지 티슈 타니스 데리 내가 되냐 싶어 봐. 자돌기지 티슈 자돌이니스 안에 탱원질 인이 슈르와 탱원질 계제 될 수도 안 탱원질 인이 수도 답 이게 내부 실제 제제 비가 내가 쳐서 대 라는 진제 계제 되다 내가 쳐서 난다 진제다 비가 되게 내주디 다 되게 계제 최고야리 로드 최고야리 내가 녀 거야리 되게 이 비가야 되는 줄 에스 자단 디토리아 먼저 인지 미직 gyaljee sambo po sana dha dha chugwa maangchaya li yori gyara lakpa dhu chugwa nyingba nyonye kachaya nyingba yagudana yun dha thirike sabi nungpa kwaan parisha chugwa nyingba kwaan parisha sasha sudi dha chugwa nyondo yoba zindze sawa nyonye nyogwaya sike mindu pechon dhansa mindu shakaga sudu dhile nyingba nyonye dhagda risha sa nye dhinde dha mungu chit dhe chadi yonye yorwa nyoto nyoshim dhinde yor kena wo di rik dhige inji minji ki chugo chadi yonye dhagda dhe dhuga dhagu re di nal mathe vina gyorsu che dhuga dhagu mathe vina lakpa dhanga zu shingzho mangzho ga tanda mocha jik rangmyo ga ma sato ma shio yonye dhinde ga zu jik sato oya chugo songre langwa chanda dhinde nyu dhe gyana phoba kong kebo dhu gyana pene temdo nangda yomar si mwe gyune tigre se nyer so dhinde kawa kyo nyi mungu dhuruwa pene kyegu maare konzo ne temdo gyuru ma dhune gyana zu belu ma dhu nangzo te shaagu nangda yomar si yagu shivu dhu mi dhu zu kong kees dhu gonzo le khala chama shi tangchi dhuwa gata akur chu da khala tangso chugo kong kebo dhu shidu konzo nangda mungu basi de shosh gonzo minga su chugo gyana zu lo cha dhu gyana ki temdo di pigi buka saji shindaga gongsi dhile temdori da angra la su dhokyo la ki la su togo madi la su di pigi ya gyarsu chikardu gyarsu dhwane chisaya maare gyarsu chikardu kiranga chetuk maare
1: lese
0: pagar rangi thangboyo takudim khunzo minda chetuk maare
1: lese
0: kaya khunzo kiranga liya jingi jingi sunga li kiranga liya ngakju chani kiranga chikde khunzo ngakju chik maare a khunzo kawal ningi maare kawal le mene nganzo kagbo du nganzo lega shivu du nganzo ta rungbo zhogu du nganzo nemzhu deja zhogu re nga tanda ta rungbo yu sikisa
1: lese lese
0: nga de temdo thangbo luksa de chungge de me sikisa ta nga dina bhaasim du rilu deo nemzhu tango rang kwa mung chokdong lu shi nil nil tlangar duso nga pige ya chunga degu re sikisa rba
1: lese
0: ane di chidiyo ane kar chukwa re
1: lese lese
0: ane temdo gyurma tuwa xe mungo che ane kerang wo diga le du chiya chi yamar kerang pechoy dawaan kerang yu kyang kerang gita chugo di dawaan kerang zan le de yamar
1: lese
0: che tan di yindu ane kerang liya kabo shivji cha cha zon na mi temdo gyur tuwa mar mi shinda di nyon yun yamar che tan di yindu anzu yinji minji ki chugo nyingba nyonye dike da kong kebo da tanda nomu kong chenpo suyo chugo kong sasu cheche gada chuche nyewe ina chugo kachik dindegi lukshu chugo jeba tebala sokwa tsushi jeba tebala sokwa dimingi chomde angdali jeba tebala sokwa suyi angdali jeba tebala sokwa dimingi togo matibdi zangma membala sokwa kachiki karasini pika demashab nye sako kukdi tuyidebe sako na lupze na lo liya damashan yo dike sheb inba kachiki nye pika moda dinde nyoro chay janan moda yaku shubdu si ཁྱི pa takchu siya chugu yin siya don dhuri chi Quran zu lega sangu chi ta zonyi tu zui changu ma siya chi bga nyugar du yin gizhi di chi ali dhin di gyur tu ma dhuri chi ani wadi chugu di ge pigi ya dama siya yori polon siya yori ani rang nyonyi yinba yonyi yinba ani chugu wo chugu di pechun dhin ma chi yin di pigi polon ma dhin rang chugu di mi yamani kanya chay chugu rang dama yo ma ri rang dhin di gyur tu ma yamani kashay da nga rang zu nam gyu chi lega chi ya ge chi ka chi shindro manzo chongj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tanda tu jum da re.
1: Xie zang
0: ge zu chong ban ne zhen sheng guang sa di zuo bu sheng guang de zhe ran yo ding ma de sa mi di gu zu zhe de mi di zhu gu ge zhe sha dang de zhu gu shi ta guo zu men du. Da ba ji ju su sa de ko ti ko na ya re sha ba.
1: Zhe
0: dan din zhe ge le guo guo tan de shi sha re. Ani yue zhen ran gui de ge gang bi zhe su. Zhe cha su an zu yu de wo jia ru zhi le du. Ani zhu guo zu li de wo ge ge qian men du. Ka ba ge men ka ba zhu men du. An an zu pa xie zu zhe an ba ru de su su ru bu qi yin men du san ba da. Su su ge wo cha su ji zuo ya gu men du san ba da. Si xiong de din zhe ge le ya ru bu qi tu gu men du. Sun ge bu qi tu men du san ba. Ani su ji su su tang gu ne su su tang tang gu su su tim lu lu zhu xie su su su su sun ge bu qi qi men du bu qi. Ani xi ne mi xin da da zu. 즉 전부터 아니 시션다 딘젤이야 민주 체제 아니 수수 먹이베 소체
1: 되고
0: 아니 즉 파말에 즉 심장라제 조선간 같이 아니 능미 도바 지글에 심제스 아니 님하고 야서든 차 차두고도 딘제게 칼로바 지기다 문구십도 쓰느니 한바 차적이면도 가바자니는 지단전에 지단지 다 nanja de nim sum chi le de thum chi de him de ko ke bi yong do
1: che
0: dan ge la di kan de res yin de meng gu do dang an zhe ni ya gu ku ge ni ya gu ku gu don de ma nyu s le gu ye ni ne le
1: ta
0: da ra de rang a ge zhi ti bi de ye do ge zhi de gu ni ma ni ra de ba
1: xue zan xue zan
0: a ra si ge si ge na shou si che le gu ye an pa ma le sim de ma su ji ni yo gu nyua fu yo ma res de de le gu ye ro ba
1: le se ge la
0: zhe dan di yin de manzo di na li ya yik sab chi ya di ha chang ki kya chenpo ra xa si
1: na
0: to se te rin di na li ya ben zho la tu zhu yu kienpe lop zhen di dek zi she ge yin
1: le se to chi chi
0: to chen na ku shu na wo
1: le se to chen na ki ma le se lo
2: xing le ngu gang pen chong yin la ngu gang ki ngu bing lak zhang go la tong zhu ru nye dong le di pen chong na nyam tu bu zhe to we pi jie jie lo bur ju 중국 신변 유가 편종 연라 유가
1: 老生了，今天平江龙天今天来讲，平江龙天气，今朝天气西北的整体寻常，大家晓得因。来整个主动安做来整了土锅汤，加江南天气，加几位生煎炒不用了，因为呢，他在那学个因，连接过去那个了。

0: 谈的你，毕竟去最久不到大日。
1: 你看你，看中龙青年轻业务，来见龙青姨。尊重他，龙青对吧？尊重他，龙青对吧？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信托，每次盈利都卡拉冲。恰恰白马塘村边。
2: 中日古在端木地，新开超过两间村，眼望级别四十步。曾中堂龙井对开了。曾中堂龙井对开。杂志上点评：三朝天阶广场上，天地李在南。 中国内日期总部部区区前目曹学勤期赞不同，虽然编剧来给培育杜绝进，每日批准抗内批准难为。中国内日期登记朝鲜系拆息银吧，康熙马对面那么写不得，潘老师期培改龙城期改转当天把总指挥文三当站内，杨军徐军一边三郎月票，三朝天界，年别查过几个前南康萨的贴近总指挥局在级别院再度顺便。
3: 登记拉不起，康熙马表面那么西北总部部曹学勤呢？进入七东团结中央路，南京图兄弟没查几个进度库充不当。进入七东团结协助行安路，路面名图呢？毕竟图孔面铺在路面的康熙，查完内幕可见。进入七东团结合作案记录，经常了严格全部穷的，毕竟给农村表面职位认得是报告穷不当。
2: 进入七东团结处处人数里，台湾那边蔡宗仁人共产党主席给托，国策偏不作不是。曹学勤呢，拉不清给尊重开往政策策划性吧嘛噻，他都念阿当，各州的，这里说日本内蒙古新都开心，天水国的，电锯街的，念阿不清怎么能有不是？康熙马表面那么写不的呢，曹学勤给天葬了严格全部穷的。 毕竟，农村表面职位认得是表呢，日本人他给错给木占不起，认不得了。全东留家当你是越强，空气国策人了留解决来没出版了，甚至突破留松就怎么下能越不行呢？他把抗体怎么说是出版，怎么不高耶？提出给留协助，看看哪回事？抗击马表面那么西北怎么种地能？曹学勤去。
3: 我有进入第三种南路点呢，这里天葬周二松托，食堂、王堂、学姐，该个军警给天津系，人贵都作为出来。该个军警给基础食堂，开发图，王局承认了平安女主文件都三位，就在给下列接的。王局承认堂提了点进职位，该个军警给基础的呢，七人都参与，多多每班来个三万点元。
2: 就这点，尊重的人，真不说是全民素颜三万执行再不当起。亲戚是不积极存起，这里亲戚给每当每晚给给我三万点不当你。尊重能给真不破门三角的、马角的、西个说，人中选出得不穷啊当孙。绝天给苦人呢，这里给亲戚忙而大些，人贵都住在草都，我玩的不当起。
3: 真把破门，当局给拖呢？天主三角堂，戏剧立板村不当，我接。七段一七日，中国陆军团给尊重一个，建成给多对不起了不是。下面听个给中国内日给总部部区区前目曹学勤给赞不同，虽然编剧来给培育杜绝进，每日批准抗内批准难为，中国内委当局常见是拆息金吧，抗击马表面那么些吧。
2: 平壤的票价龙井基建筑当天把中职文三当站呢，杨天徐不提，刘岳丁不提三软呢。薛宝钗，北京了国考的，做不如唐朝西人读书的人，那我当面都对不晓得。北京去一万川呢，王面都西人去差不多，北京加薪高。林黛玉了六浦石乡郡拆迁，石乡郡去。 孔西人给啥了？这些地理学这个是我的先进度觉呢。他上课都立白纸， 디르니 힌두 웬베 시향 윤기 카코네 쇼칸투 히린 키사쿄 급티르 린다 유기 차상 기파네 난두 대바나 디루 자바오 유 터습 싱게 현지 권네 네지 땡두 랑가르 니투 유와다 감테르 쉐바오 차이 퍼진 자신비 잠투 정말 주비 너입 직장 샤유 보통 린다 유기 최대다 통화는 리시 록치기 송예 지신 바출 테네 소르티 유직 송삼수 그바 되장 메뉴바 바르미 카고급데 라베 야무치네 시샹 윤페 시샹 윤키 공기 지주티 통네 삼바르 선주 지시 교담 냠데 체마르 공네 테다르 통화나 그바 되장 테만니투 쉐바오 차이 넘근 정의라 자월 집에 출항을 샤르웨 참을 가고 급발마세 린다 유기 텔람도 민족바라 모차랑월 토하기 린다 유기 라니 주신 니니 펨조 시린기 닝군 증불 경구 초와 조교 세워 천중외 진영의 제나 니니 텔펨조 시 세워 린다 유기 경 대둔 도하디 체계 레머게네 직슈다 냠두송 쉐바오 차이 메도기 담은 니숨식 퍼진 겹슴비 참태르 자바오 주기 준보당 도저 추비 세단 영지 튠주기 레왕 시세월 예든 컬러유 내 신당 도외 튠주기 레왕 시 타직도 주규인 시 니럽도 부 쉐바오 차이 밀럽 디퇴바나 리시 콩이 꽝머 진보더 부유냠난 중 테네 루프르도 시린 랩네 준파당 제디 대동네 마세탐시 세월 쉐바오 차이 고유유체 시린키 양종신도 대긴 괴물 슈누마 린다 유당 슈누마 시샹윤 제주 콘주 딜페 마중암시 지벌 지슈기 딜페 마중 시다 양시린라 종중 괴신 콘주 이케라 지양송 마중암 시 지배 시린 신다 마불 줄디 종신바라 콘주 제주 송주 코난리에 된당 지외 담린 지유 지스르 Tēr xuebao cha yi gui xindu, tērin kongzu lingwai damnamni zinju mayinbi, tēgin xuzi yu jiang, kie chengangdu qinne lu su, xie sir. Dēmju manduo kongdu, wang xi fungi, xie rin bumi dangwa tēr libi, xuebao cha yi zum xindu, gaja tē gori yinge zi, xie sir. Xie rin ki xieda mani pio ne tiru xiadi, rengi xuebao cha dang, nyamdu, ga zhu tora ne chadi, 왕시풍기 디네 수송네 디룰레바나 응원지 땀티란링네 쩜구 왕르 툭지치슈 차뷰도 조교바다 나주 제리 메모제와르 좀 메크여튼 시에바르띠 시린 모차신 카깽바르 교루 디네 쩜구 왕제띠 랑기 네 수송외치 자보 유경 일리 세유베 왕시풍 사르뷰튼 지인치바르 시린기 급테르 렌탑디 잠례 마득강 공무민남 장례 수술 심부르네 배치 내루 지중 세월주 자보유 조와 랩도 떼디 시린르 중단 총리 다치 김두 로컴밀로 강의 김두 탱직송내 디르칠로아디 기기 진부의 김두 공규로다 디나 내디메베 터두 진중두 줄루소 고 장계 주배 금액이 낙담 박자메벌 주중양 다자 수식이 키 김두 구품이 대배초 지 주번나 시린키 공중식계네 키 딘저마수 타네순 괴문이 용침의 샵콘 인배 김두 로교장 용침을 년생 휴네 친척벌리 길라 공부 휴교되며 지 있을 들자바오 주기 중미미도 고 밀릭발 차쇼 왠장 키기 증구로 공부 휴디 칠로난 시린키 퇴체 ko lekpo milu sirsibe, didar che na kye kyang ngocawa le me, ji sirwe. Jikshu ki goyo xin lendu, ngoca kyu ji yu, wana nga mi tashiya shikta nyamdu dyo goyo sam. Mi ni kye ne chi goyo, lokyar sunyang tanju ni chi kyu le me, tile u ki gyuwa che na nawe me chola mi ki kyang me tongwe dapdi shi sir. Jabao yu ki tam didar tuma nyi tu, 직슈기 카쿠급디 키 디다르 마슈직지 쓸웨 시린이 자바오 지기 시규 켄사로와테 경어치신 모두당 자시베 담퇴체 수치 힘바냠네 순안께와다 직딩기 추주당 튠베 된담퇴체 동해치베 시린장기 담쯤을 교바께베 체물 좀파당 제데 자바오규 남근 조아대비 지투기 슬부당 튠투기 다와 신기 제차 된시기 요제수하기 권랭데 응기 링면 참제 디네 표미기 균된 시다리김베 권랭물 갸량 표미기 치외 골칸의 대회 체마를 가구급디 준참샤 땀티다르 주물 자보유 조와 랩두 대비체 직슈기 준참샤베 좀신두 미치외 기오 수식규 기바 몽두 타니 시변 속두 공물 럽준치 작변 속두 용을 타무치 지 치워 딩이니 미급의 디당 인루수 권의 중재치 은장 티다기 공말 륜신 몽바식 매나 장소 되디 공말 럽준치베 륜부 매용어 매신 천기 축주유나 장소 되베 타무신의 옹월에 겟기 작바 버시 된두 니칠 장소 도량 중교를 지우 치다르네 발치 콘수 융어 체지 족바 코네치도 랑소 도량 종교를 랑기 계급 체다르 송할치 제이쥬 시린키 뜸주 도와도 마죽바라 나올 기오 대단히 텁세네 랑기 되발레 겹두 초하디 지구 종라 시이슬 들자바오 유나리 작변 대다 삼기 중심 로쥬 멘베 왕기 퇴미도 랑소 도교 중는 대양 텁세네 랑기 되발레 초바이남 시변 남니 작변 대다 레경 레충 시변 타기 댄쥐 지린이 로롱에 발제디 공마상도 견자 천삼 중앙 대마를 카디의 신규기 땀 지두도 매디 학삼 넘버거주기 민상 토발치 지디 미튠베 초당 개와 중체 체마를 주민기 군도 유에디 랑소 도월 지바태양 텁세네 랑기 되발레 초바인남 공마니 남기 꾀베 기부 담반민나 기워 침부 대다양 남기 꾀바 예네마인 추 대다도 랑소 도로왔니 요당 규이 명당 작발 주법 버시리에 갤륜기 라켓톡 버시 떼네 민비 넬루 디남 신발 차교 제디 다 순남기 제부 넘버 민버시 있나 기자 명을 교신도 고시워다 기자 대교시에기 나루에 치면남 주롱 침불 줄디 다기 주풍 칼라 초신 자지점 매배 외내수 깨디 롱균기 최도 팀내 제현도 마표나 고유 치워 딜렉수 시설 년담 디다르 주어바나 시린키 대만이도 니두유르 시 주네 땀내 마제베 자바오주 신의 진치 숨디 니두유르디 진이양 대고르 말링 닌직 자바오주 내 가기 중주르 신발로아디 추기 시칸 낭세 루치 랑이르 체네 찬이라장 인두 마침바라 땡의 준제 숭심자 골기 슈누마 중이 낭두 루양라 신두 개베 슈누메 체스 휴겐 랭고인 시바 지규바 고대 중월대 소르쿠트네 티니살 송완나 디루 괴근당 유근 시바 닐리 대메바 티니기 준비 신기 은수이디 휴수주 자바오 유기 랭고인 강도 송시 지발 티니기 랜두 콩기 내메두두 제주 대나 자바오 유 대내메두 송외치 랭고인 태고 직불 년에 대유증 자바오규 레바 통양 규점 매발 내배 자바오규 남근 슈누마 현남당 제조를 주월 공배 링균양 대다당 자월 제대 니월 잔네 중앙투 제야랑디 갱묘 제추 시배 루양 차산식 링규 듬버추 횡장 링균기 자바오규 랑기 감도 대바당 디물 뛰랑기 술도 추네 간부추기 개절도배 강의 주민의자 표현에 루양 랭규 송장 코미 까시 머슈 시에슬 자바오 규기 슈누마티 쪼불 대발 시발 대바나 디닝은두 세외 메도기 와두 살라 세와 시베 얘기 지켜 슈누마티 인신 슈누메 카야 메치베 추디다라 날 중만 용외 정이 오차네 신다 마불 줄디 칠 조교 중 유근소기 금세 마신배 내루 치발 자바오 유기 추치신도시 Tēr bāo gēn kī zūmī xīntū. Chā chān pēm nē mōlā lūyān lēntū chū nā gā xīn tāngwē lēmbē yū zām ngānggū nāng tāng xī chū. Chā bāo yū kī tētār tuyō bā nā rāng lū mōk bē chā chān kāngdū yū jī chī bār. Bāo gēn kī tānda chī lū pēp zām yīn. Lēng gēn lā kāng xī gwe gu chūng nē tē tuyān tū pēpā yīn yī jī jī yī sīr. Tētār chū bā nā chā bāo yū lā kēn cār wē nyam nā xiār tī yū jīk lāng xīn dū mū rū. Chachan ladu dekhar ki dengcha chungu gobe lungzi chiu yobashi kurshin kaga kiki ki nyamgyur tang jeti lenggun ki sar wongdi. Jabao yu tongwe temanyi du rangsar gilnaan sunni. Jabao yu ki chiu kangshik ri ji chibar jikshu ki zumshindu. Chiu gona chuyi paten sungdi karzi zi hingenshik yin shi lendab. Jabao yu ki Rengyu chizam shosung shi chibar jikshu ki rin sang kang shokye jeba yin si kintu jabao yu dedu ju ne rengyi lingun ki chime tu song. Tezi jabao yu luyang nyengyu samba la di jachan tang lingun nyebyu chi chu le dawar du. Jachan lingun ki chime tu song di zum hintu. Kyoran zeshe di le du tang serwe lingun ki yar lang di jishik yin shi chibar. Jikshu nari, kyoran nyanda lupu tokbur nebe kowe zezhur rewe chiw shik nyeba yin. Ngo la kowe zemu shik zezhokbe dyo ang shi senne. Che nyungu shik ki chibar chebe, chiwi dyo kar ki dengja chungyun dengdu ngo la ba kyun. Chuyi pa den sungdi zezhur cheba ter. Terkyo shunuma chingnam ki sheke che. Wenjang lingun ki kungzum lenyi geti marangbar mechi dengdu ngelmyu shi nye. Jachan ki tatung zummimu du lekbu dukam si chibar jikshu ki. Ki zui semsha ki uja gu ne zunra debu di nang du gaki ki lukar zhung du jubbe to. Ki ki yang chiu shikyan kurgung di zhunga chiba di ni xin xin du ngeja la chamu tungzung chiba shik yinyang tatung leksam si jivar chedu ji sir. Jachan ki tedar tuyoba na duangmi du yal lang di na ki tungzu chibar masi tatung Tiren kowe sasir goma tsue su ngu san kang tu chiu nyo di ki imo siwe tabsu beba li kagi didar yong nyamba ma chung. Wenjang me to ki ki kekbal dokchir cedar dang yang jik. Ji senne chiu di lungzi le lu, lungzi di yang hik. Lingun ki chiu ta midang minra yang rangi changdu pama yubbe tumi du sungwa di suba lam. Tiren komo lo lang di sungzha kam to gyu sungwe, jemgu pengming ane ki la menba pyo di shibze chi gu sungja. Ki ki tele doa di zenjo kona nangi du, komo su jang jinzin me chi be toa du lune kone narwar chi du ji sarwa na. Jachang ki chemar, denglup menbar shibze chi bar, menbe gyon chi wa mebe, nga ju me nyi tang ji dawar wongcho sar du be, tiren cha gyu wong nyamba ma chung. Tanda nyi tu menba pyobar chincho chi sirwar. Chowar zamban na, lingun ki gudang, tanda ki lung lang ni nima tsapu dindir menba dianchang na, kumi midin shi sirwe. Jikshu mendu tammi chung. Jabao yu ki tsuyu dida tongwa na, hangsang ni, ngintu sewa shibe yik jiwe gyumzen sewar doa di, ter dudab che di chir song. Jachan ni rangsim zizik du lingun la dia di, Jabao yu la kaya zamiang ma chebe. Shunuma xen nam ki Jabao yu la kema che. Jabao yu ki ranglu zizik du jimdi samnyu jeba xibar che de si koko du gaju torar chir logbe ce. Linda yu dang shirin ni kemyu che xin du chi. Jabao yu tiru dimne shukrin nana du chung de shirin la. Denglu koyu xebe tuen nor du. Gongyu koor. Tanya ziki namka domla jaya shi sungba ten. Denglup ki zu chime ko kona turdu basi xeba nordu. Ne zu la xingna chima yoto jo nam ko ur top mitupe. Tanya rang sosur top uwebe chima topa le xeme jaya ju. Shirin ki sambara denglup ki tamni zizu cu zam himbar lamdi tingji tu songsin yang. Talam jabao yu ki laryang lengwar ten. Shirin ki zumbi ngani. Kene tuandam shiba jikdu minenba radu jisir. Wengyang jikshu ki tilen madib. tenen sung jabao ju

从南朝公开时，我们村人那朝西八八年呢，地基穷西边，人们就过去到三个村南北的那，两百年铁东起来迁入。

你呢？则就给冲进正年月。你呢？你呢？鸳鸯节、张新月。别呢？鲁阳节、南溪月了。你呢？日节给牛姑娘。鸳鸯，鸳鸯，姑娘。

0: 탄다니 비친키 추즈 중니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세몰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규르 년진 휴인 최동부 지리 안타 토비에 체진라시나 니셰코 제시 지집칸 대자 오윤 현칸 흉례 칸키 ngajinge su jingke tyeonje deja le tyeonte guri chede saja kha tha chema kha khe tyeonje jing tyeonje deja le tyeon la shongnyu jeomne mixe chabji le chue gwangsun tha ji du cheba tha nyega yue be le chue jung chwa tha chabji gwangsun nyu den chede mema mang cho ki che so tha gyo no ki deja tha ji zo den ni song jung che gu be lang cha dun yup shi ngaji ki nge su go chu ba tha jim ju jen jen bu ngwa ba che ba shi na nyin nge nge su jing 制作用其科控追为民的判处创务其次每天同居中央堂这年冬新宿有问题陆剧及推崇别新都脱续对局一部堂萨加卡铁天天人内有国切过别年民南起年岁错啊推崇措施东军一部是你对年冬将民责助旅看你别国同居罗国家中央新别南三尼及直接三级南昌级协助堂规矩盟于这新行所来讲究堂陆剧车阵
3: 所以我们的朋友说 계급기 체지 개진낭 추입시 체지 라다 체바티 지베 대차 갱송타 제주비 경원송교 레리 대차타 고림된바 공비용교 갱송서태 체시 대교로 체김시 지등합의 체진이 총용록차타 후진록체 통마르 신진 追为 록수기 투윤 링진기 녀송체디 총용기 정류로 후진토 정구초부시 列친 인송서주기 녀송태호르나 김후진라 정출로도치 송동합제 진유이마타
2: 江永宁是盲区了东瓦区中义堂阿通真有一部是与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 ꯀ્યારꯊꯨ ꯀꯣꯌꯤ ꯊꯨꯃꯤ ꯁꯦꯕꯁꯤꯡꯒꯤ ꯃꯦꯕꯦ ꯊꯥꯟꯗꯥ ꯑꯔꯤ ꯌꯣꯡꯀꯤ ꯖꯦꯔꯅꯥ ꯂꯪꯅꯨꯝꯀꯤ ꯔꯦꯡꯈꯣꯡ ꯅꯅꯤꯀꯤ ꯊꯨꯌꯨꯡꯕꯂꯦ ꯇꯣꯂꯥ ꯆꯤꯛꯁꯥ ꯆꯤꯡꯅꯤꯀꯤ ꯊꯣꯌꯣꯊꯥꯡ ꯂꯥꯔꯌꯥ ꯅꯤꯌꯦ ꯂꯣ ꯁꯤ ꯔꯤꯡꯀꯤ ꯁꯦꯟꯗꯣ ꯁꯥꯕ ꯇꯣꯏꯕꯁꯤ ꯌꯨ ꯊꯦꯒꯦ ꯊꯦꯁꯨ ꯇꯥꯎ ꯁꯤꯕꯦ ꯁꯦ ꯁꯨꯝꯖꯨꯅꯤ ꯌꯨꯔꯨꯝꯅ ꯊꯨꯟ ꯗꯨꯝꯖꯤ ꯖꯤꯒꯤ ꯊꯣꯃꯦ ꯁꯨꯏꯖꯤ ꯆꯪꯁꯤ ꯁꯤꯅ ꯅꯦꯗꯣꯟ ꯖꯥꯃꯤ ꯆꯠꯇꯨ ꯂꯨ ꯇꯥꯎ ꯁꯤꯕꯦ ꯌꯨꯔꯨꯝ ꯅꯣ ꯈꯨꯏ ꯊꯤ ꯅꯣ ꯂꯣ ꯇ꯭ꯔꯤꯝꯗꯦ ꯁꯣꯆꯦ ꯂꯣ ꯆꯣ ꯇꯥꯔ ꯆꯤ ꯖꯦꯝꯅ ꯒ꯭ꯌꯥꯖꯥ ꯁꯨꯝ ꯁꯥ ꯂꯦꯒꯣ ꯁꯤ ꯌꯨꯞꯇꯤ ꯆꯤꯟꯗ ꯁꯨꯝ ꯕꯦ ꯒ꯭ꯌꯥꯖꯥ ꯅꯤ ꯁꯥ ꯊꯨ ꯂꯦ ꯊꯣ ꯌꯣ ꯊꯥ ꯅꯣ ꯂꯣ ꯇ꯭ꯔꯤꯝꯗꯦ ꯁꯣ ꯋꯦ ꯆꯨꯆꯦ ꯂꯥꯔꯁꯨ ꯁꯨꯝ ꯋꯥ ꯊꯥ ꯆꯨꯕꯖ ꯆꯣ ꯔ ꯁꯤꯅ ꯅꯤ ꯌꯨ ꯔꯦꯡ ꯀꯣꯡ ꯊꯤ ꯅꯣ ꯂꯣ ꯇ꯭ꯔꯤꯝꯗꯦ ꯁꯣꯆꯦ ꯊꯣ ꯔ ꯆꯣ ꯋꯦ ꯒ꯭ꯌꯣ ꯖꯤꯟ ꯆꯣ ꯔ ꯇ꯭ꯌꯨ ꯅꯦ ꯆꯤꯟꯗ ꯁꯤ ꯕꯥꯔ ꯊꯣ ꯌꯣ ꯁꯨꯝ ꯕ ꯂꯦ ꯒ꯭ꯌꯥꯖꯥ ꯆꯨ ꯁꯥ ꯒꯨ ꯄꯥꯔ ꯊꯤ ꯆꯤꯟꯗ ꯁꯨꯝ ꯕꯦ ꯒ꯭ꯌꯥꯖꯥ ꯅꯥ ꯁꯥ ꯆꯤ ꯂꯦ ꯊꯣ ꯌꯨ ꯁꯤ ꯅꯦꯕ ꯂꯨꯟ ꯁꯤꯡ ꯂꯦ ꯄꯨ ꯊꯥ ꯅ್ꯌꯥꯝ ꯆꯦ ꯒꯦ ꯆꯣ ꯆꯨ ꯔꯤ ꯊꯥ ꯁꯤꯡ ꯂꯦ ꯆꯦꯟ ꯆꯨ ꯆꯦꯝ ꯂꯤꯟ ꯆꯨ ꯔꯤ ꯆꯥ ꯁꯤ ꯁꯨ ꯆꯦ ꯒꯦ ꯆꯤꯟꯗ ꯁꯤ ꯕꯦ ꯆꯦ ꯅꯤ ꯁꯨ ꯒꯨ ꯅꯤ ꯅ꯭ꯌꯥꯝ ꯆꯦ ꯊꯣ ꯕꯦ ꯋꯦ ꯅꯤ ꯁꯨ ꯁꯤ ꯅ ꯗꯤ ꯂꯨ ꯆꯤꯝ ꯕ ꯁꯤ ꯕ ꯅꯤ ꯒꯦ ꯕꯦ ꯄ ꯔꯥ ꯅꯦꯕ ꯂꯨꯟ ꯀꯤ ꯃꯤ ꯆꯤ ꯒ્યા ꯂ ꯍ ꯂ ꯆꯨ ꯔꯤ ꯗꯦ ꯆꯥ ꯃ ꯌꯤꯟ ꯕꯦ ꯅꯤ ꯆꯨ ꯆꯦ ꯁꯨ ꯌꯨ ꯁꯤ ꯅꯤ ꯗꯤ ꯅꯥꯡ ꯆꯣꯡ ꯀꯤ ꯆꯦ ꯃ ꯃꯥꯡ ꯕ ꯃꯥꯡ ꯆꯣ ꯆꯣ ꯕꯦ ꯁꯦ ꯁꯨ ꯊꯥ ꯁꯦ ꯗꯨꯟ ꯁꯦ ꯁꯨ ꯃꯦꯟ ꯆꯨ ꯔꯤ ꯅꯤ ꯊꯨꯡ ꯈꯨ ꯆꯤ ꯒ્યુ ꯖꯦ ꯆꯦ ꯗꯤ ꯂꯦ ꯁꯣ ꯔ ꯁꯦ ꯁꯨ ꯆꯨ ꯕꯦ ꯆꯦ ꯒꯣ ꯕꯦ ꯋ ꯊꯥ ꯆꯦ ꯒꯣ ꯕꯦ ꯌꯨ ꯊꯨ ꯊꯥ ꯗꯨꯡ ꯔꯤ ꯖꯦ ꯔꯦ ꯗꯨꯟ ꯊꯥ ꯆꯦꯝ ꯖꯤ ꯆꯦ ꯒꯣ ꯕꯦ ꯋ ꯃ ꯁꯦ ꯆꯦ ꯖꯥ ꯅꯣ ꯕ ꯊꯥ ꯒ્યુ ꯆꯨ ꯃꯦꯟ ꯆꯦ ꯆꯦ ꯕ ꯁꯦ ꯅꯤ ꯗꯤ ꯅꯥꯡ ꯒ ꯆꯦ ꯆꯣꯡ ꯀꯤ ꯅꯦ ꯗꯣꯡ ꯖꯥ ꯃꯤ ꯆꯥ ꯆꯨ ꯂꯨ ꯆꯤ ꯂꯨꯡ ꯆꯦ ꯒ્યુ ꯁꯦ ꯕꯦ ꯆꯦ ꯗꯨꯟ ꯂꯦ ꯃꯤ ꯗꯨ ꯋꯦ ꯗꯨ ꯆꯣ ꯅꯤ ꯅꯦ ꯂꯣ ꯄꯤ ꯆꯦ ꯂꯣ ꯄꯤ ꯕ ꯊꯥ ꯁꯤꯡ ꯆꯣ ꯕ ꯁꯣ ꯆꯣ ꯅꯦ ꯃꯥꯡ ꯆꯣ ꯗꯤ ꯂꯦ ꯁꯨ ꯒꯣꯏ ꯀꯣꯔ ꯃꯤ ꯗꯤ ꯂꯦ ꯃꯤ ꯗꯨ ꯋꯦ ꯆꯦ ꯃ ꯁꯤ ꯕꯤ ꯁꯦ ꯁꯨꯝ ꯀꯤ ꯂꯦ ꯔꯤ ꯃꯥꯡ ꯕꯣ ꯗꯥꯡ ꯆꯦ ꯋꯦ ꯂꯦ ꯅꯦ ꯁꯤ ꯕꯤ ꯖꯦ ꯅꯤ ꯆꯪ ꯅꯤ ꯀꯣ ꯗꯨꯟ ꯆꯦ ꯕ ꯃ ꯁꯦ ꯆꯥ ꯗꯣꯡ ꯊꯥ ꯆꯦ ꯃꯤ ꯅꯤꯝ ꯒꯨ ꯀꯤ ꯆꯥ ꯆꯨ ꯖꯦ ꯌꯨ ꯕꯦ ꯂꯦ ꯒ ꯁꯨ ꯀꯦ ꯃꯤ ꯆꯦ ꯗꯨꯡ ꯁꯤ ꯕꯤ ꯖꯦ ꯂꯥ ꯁꯨ ꯌꯨ ꯁꯦ ꯅꯤ ꯗꯤ ꯂꯥ ꯁꯥ ꯆꯣꯡ ꯒꯤ ꯖꯦ ꯁꯝ ꯀꯦ ꯂꯦ ꯒꯤ ꯄꯦ ꯃ ꯒꯨ ꯀꯥꯡ ꯀꯤ ꯂꯥ ꯁꯦ ꯒꯦ ꯖꯤ ꯂꯣꯞ ꯊꯥ ꯔꯥ ꯄꯦ ꯗꯤ ꯆꯨ ꯕꯦ ꯖꯤ ꯕꯦ ꯆꯦ ꯒꯣ ꯕꯦ ꯋ ꯊꯥ ꯊꯥ ꯗꯤꯡ ꯆꯦ ꯕꯦ ꯄꯦ ꯗꯤ ꯅꯥ ꯁꯦ ꯔꯤ ꯆꯦ ꯕꯦ ꯀꯣ ꯔ ꯀꯤ ꯕꯦ ꯗꯤ ꯊꯥ ꯆꯨꯡ ꯔꯤ ꯁꯨꯝ ꯔꯥ ꯒꯦ ꯅꯤ ꯂꯣꯞ ꯊꯤ ꯁꯣ ꯌꯨ ꯕꯦ

0: 로마초 빌로탄 로존 지비 그리고 강유시 샘보블링게 텐티 가망에 선주르년 준슈차 샴라 나마 현재네 모티 디글레고네 규리 제베 리센 현다 세로
1: 디와마디 교 소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전 진이서 변해라가 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라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 두탕 니수미
7: 罗多明白中看撤归行地堂蓝团提议点着子地堂蓝团地堂蓝团

0: ne tinde si longge ding an zu dewa yu ba dewa gi ye da yue la chen re da ji chen xi tinde gi ne le ya ring che ji chi chi zam ji tong bu sum la tinde si yo chi yo re ye ngai de ka de san an zu chak long si go re ji de ya zam lo je yue ngai de sin lo si tinde yo sum la chi yo re la longge ring tong dil de je an di nam ji ne an zu che le de ka de san le ga ra de ka de chi go san na de su gu na lo chu da lin che ri de ye pa su tian le je je an zu pe ma to ge si ri gi ning mu de ye nam a ma zo po ju je ma de go re la
1: Lese lese mchila, taga nanzu tinrin ki juishi zohol gyubi ya kye chikdi loo mugu sadarwaal. Taa chena kinche chile ya loo mugu nesi gyubida, taga nanzu di gyugin ki gyurzu kinche yimin chikirange muti wotush naro nal.
0: Lese la, tada dhubi mugu negi iyo nalu chena rangne si nesi tindri rangne ag nalu taa si nesi yorbaal. Rangne ag nalu iyo nalu taa nanzu puchin gyulon si nandu longdu nebe nazi inza da, mugu di longdu bebe imza dhirinde longu mugu si tindri si Shuya di yi la. Ta di ya gyu gyan dan gyu tsui di kandre resi na ngan zu rung du lung chi pe gyan cha chu se dan che ba di ni di gye bar che be gyan kare war se na ngan zu nam gyi sa thun ma cham pa che chang ra da su ben din de se gom ca gyur rik di gyem ta mang bu ten je ma gom bu ta chim bar ngan cha gyi de ta chim be di zu kar chi war se na sung su gyu ma tu bar po na lo lung je pe gyan dan je ne ru shing di ni gyu ma lung we chi ba dan je ne du gun dok chen du gyu ba dan
1: 但也的，如果得拉龙的龙的龙当这边，开始没学会龙的鱼多，我们不马差呗，那是真的是热死了。那是那是，但其实看来呀，龙啊，我们内地那边呢，也内地还是挺有难了。当然，做龙目的，那那内地的，每些个凶器不是都有嘛的。那是。开始，每些家巧的这呢，我们做鱼肉送不难的，但龙的内侧不超五肉的，广大就通的呢，七八坡。
0: Tulung直接追追肠胃内是真的送不难的，内大做的安做，第二月来呀，不用呀的，可不错呀。安尼做不干了，没用吧的？啊，结果的出过些了，说不结果的做不大么多吧？等你联系学校开机了，他那我等着啊，写呀的。我等着是几个人，但他把东安做，嗯，四个差别的哒，他看了成没有的，没出不穷些。安尼，那是的，当年学钱不多了。那是么子啦？他后来俺们就来看看，龙目龟内当然做文件，七百个了呀。但俺们就来做文件，学不成，到底吃什么怕票子？他明天他兄弟大家拿过来算算了。嗯，他前两个人做龙目龟内的文件，那边个了呀，兄弟大家开了七个月了。当俺做内到我那了呀，啊，那不的呀，龙目龟内个内大。
1: 等着也不当，俺做大的这种过的代志，俺那等着是那是等着多少呢？俺那也不得当，这我姐姐，龙些大些吃酒，看得吃酒的了。那是。到底龙些大些吃过没用吧？点啥呀？硫酸、贝斯、这酒，免在都冻结，多少老把塞酒，提起来这个了。那是。俺那差个军些大些吃啊，酒的，做不那路差多，免都大呀个大些。好，等着是大些明朝啊，忙不要的。你那里龙木不拿着，我这是俺这些不用，吐那什么呢？做的龙些大些吃的做的是。
0: 那是那些，当然，最近土看这个中国些的那些群群起了文件，姐姐都是些能端了。那团委托那些群群几个，当然就留不拿了去。那些芒果些，我用对怎么？你把土，但明个拿了贴着，起来明白干了三件事吧。但当时还是拿我右边那两个男子，明白吃的，送药的能行些，可送几桌起我呀？他明白吃来了呀？兄弟呀，我拿过来，我那开心起来了，端了。但既然他婆媳谈龙些说，我只谈的明给当然就牛。
1: 进所里呀，这么些学品呢，提来吃会，那些了狗呀，给人家吃不起来有的是吧？我们知道。那是那是，当然，咱做内部经营呢，吃下品呢，其实看上的，嗯，我们这那个龙些，当时拿过来学品呢，第二了吃这可是难过于难了。但龙些当时吃完呀，但当时现在忙着把肉质的自由的了。
0: 那是。
1: 伊那来，但嗯，内部的来，内大的这些田园龙些当时吃过呀，给，当时是有呢。
0: 啊，你要学穷呢，里面不咋用钱，人送能出来呀，卡拉就得不用这钱，就卡不用这嘛，是有钱。那是。你那些钱，你们得了呀，可不懂吧？我们是咋用过呀？这里意思。那是。俺第一用钱，看见我是呢，我们做嗯，谈到啊，舅妈那路的嗯，做不的也蛮脏些，吃过来了。脏些这边没俺做的嗯，记录给你们，电解质散散吃过来，喝上也是个的。
1: 那是。
0: 得等这几，些东西是去冻结，第二年多呀，出去出了么了，好生送到医院去，你们都可以给你冻结，舅妈嗯，脏么用呀？
1: 他不是的，当有的了。
0: 嗯，来，那是那是，生意没俺铁锅光明的多呢，起步也是拉马去呀，打车马去呀，是吧？你不得打，俺那做龙些站嘛，谁开始插手，当些拿过光明的了呀，全部懂吧？
1: 마티아 동네 개선을 시라르도 한 레슬레셈지라 로아모웨 네디 첩지부지 레디 좀바다 샹람네 차쇼웨 능춘데 퉁그리 수브르발 샹람네 차소 쇼웨 능추 퇴미나 야 로아모웨 네디 임부된기 요르벨
0: 단나 조그나로 차템부 창원양은 줄롱고모부리스 럽투마리라 제자 언주 샹람네 차쇼리리아 포모부기 샹람네 차쇼리 롱기 제네기레 차쇼리 디마세바 롱기 샤텐 둠보 갸게 잼나 시로르 봐 제차 시로 본년 그 숙침들에 차 튼시그리
1: listen
0: 돈돈 먼저 님 주세요 봐
1: listen
0: 리시사디에 디에다 안심 좀 나자 다 갸게 잼나 지 트랜스 봐
1: listen
0: 지 트랜 딘데스 나자 디 인자만다 디 숨은 주 주메 나자 직망 부 유대 잠베야 디 숨 나자 신베 카르디에 조부나 로야 차 지 튼시그리라
1: listen
0: 요 최고는 롱시 딱지 제야디리라
1: 레슬레세 계시다 키랑게 니림 교실 내 탄티신 생춤네 당능신 로아모부 내 티다 이와 긴제스지 고유민 태 키랑게 오제스나르날
0: 레세 다 탄능은주 로모부 다 니림 교세 디신 생춤 딘제스 나자야다 원주 참배게베 내다 잡부 요레 식시디게나 정슝교 차오교 나 규모나로 나스단제 아니 주보시야라 카치라 아 마세 서고모부선 다 빼샤로 봐 칸도디 모부딘제다 빈납다 다 변납스는 건 좀 높은 수준이래. 대신도 하바도 안주 자기 때문에 톤시시바 사지어
1: 조부다지나로.
0: 디디 전부 안주 조부다지디야. 당 안주 나지디 니름 주세나는 땡게 치주어리. 몰라.
1: 레스.
0: 아니 다 숨부디 가려서는 신룸 나지디디 나야 조 규제라디. 내부디 건시네 균도니 딱바 주고 시시 대념다. 양 단나 양민의 샤오 딱바 간부 치지 다음 도제 조부당디라. 지리아디 숙체자제. 두스 겐제제 응은주기 향기와 향거스는 더 더부 자기 때문에 강맹 코스어 봐. 샹게 치다 낭래야 좀더 튀지 아니면 그게 안 든지 시대 저거 마 튀용디 좀 봐야 아니 좀더 들 투보다 안 차서 든지 투비 겐기 안 차 튕거래 아 든지 저보단디야 가지를 실수 쭉 침부다다 차샤기야 든지요래 안 저보단 차비지래 저보 친구수 든지 차 마부 고여대야다 야나 저보단 차비지래 차 마부 튀야 안 저규를 차샤나다 디닝가 단숙 침미데 든지 차라 딱내로 오래 균댕게 저규 든지 튕거래 다 디줄 차샤나 가세 당바 Nyanga ki taa tindri mingsi yo maari.
1: Lissi.
0: Alishang dhumgi nazi di ime ten yakshu chunna longshi dhaji chiyari. Longshi dhaji chibi gyurum nalo longka chasang thongbu maasi siyang chinangi nazi di gele sebu thong tu gori.
1: Longshi. Lissi. Lissi mchila. Longmu gui nishi di nguinzin sebu thubi yin menchu karche gungi menchi kinangi ngotish naro nal.
0: Lissi. Gondu shubu nangda longka mugu di ka sebu chungchana nganzu menchu chena ane nishi chakye yago yungur ba.
1: Rishil.
0: Benan da pengu shubu nganzu ali da pengsi saji di sebu mena nganzu Yo ma da, o di nang da ri yu yu gongbo da la ya tangbo siye da jwe lang me dindri shi yor ba si jwe min ju shi Long du ne ce long ni zor sung si sung yo re Da mu bu di long du ne za long je zor sung ya di zor ri la Se le cha cha na yu yu gongbo na xin long du ne ce long ni zor sung si da da ra ri la Long la pen be ju dan den be si ri Da be cha cha na pan lang da nya ki xia sa bu da Ane po ju dan zom mo ki xio dan tarwa An zem tu dan xe gu la bo Zhe tu na mar chung se lu be So da ngan zu ju la wa la long ge Kare ne le pen be ju den be Dende de na se ge min ju to la Dende si ya wu yung ki is Kong mei le cha xa na gu xiong gu gong bu da Chang jo da Tang jie nyang ka cha jie Tang mei ju yung ka cha Tang mei ju yung da Chuk kyung Yu kyung nyang jie Di xin du sen ju gu bu da Sen ju juk sum Da jie nga la sok ba Gap dun ni xe le ding jie Din jo
1: Tu to ka
0: di O do si da ya di ri xa
1: la Lese
0: Jie du cha xa na le ya ngan zu Da long mo bu di Kong mei ju gu ma yin ba Ni xe di ne sa ngan zu Su gu na lo ge Gyu mei ge Ne di ma bu cha yin di zamba ngan zu ge Nga zhu dang gong zhu ten yin Ni ru ha deng go ri Ni ru ha sen ngan zu Zog dang sen ya mei lu ya din ri la Nga zhu la chang jo dang mang jo jie Chi zhu le ya chuk kyung Ri bu zhu
1: 丁这是叔叔西部是东菜的就能做卡的就是面具测距吧身体盐水好像加能落路街像个拒绝呀你如何那我你丁这是等过的嗯那是当绝了的恰恰呢叔叔跳不满意吧啊那桌上有啊高于桌电信接了这叫牛不菜的嗯你可以操不起的下那是当那就老母贵那不卡的那边的样那就下去切皮呢
0: 偏这地要有没得？我们就是那种男的。嗯，那是，到底嗯，我做龙哥木不的呀？差不清不清的，价钱清不大。到底是多龙哥大姐，嗯，龙哥那。

0: 平常行政路边路面两团瀑布上，照得军帖。帖子连错帖，落句呢？路面你记了，让人签约。俺做帖子连错，他娘们来起胸安慰，起了动了他。监听这些年不收的，将团随手进入的全部团把车就引些送不着。第一个来过奶奶嘴边些，今的西边菜送就人给俺做，让叫叫面子看起，铺路素质，看水，娘们连看我说，全部错不嘛些。 漂亮叫中气，跌宕落水，千里开跌停息，千年债有不？娘们看呐，桃树藤不呢？相对看也不谈，桃树你不呢？娘们看也罢。桃树松柏，满山空寂寂，来地归之千余。七国北有土，芒草密牛尾，满遍足迹无。平路月个讲不谈，苏北之最村村级别，各地看起短途，如人不知有不？如果话李正平去。 平面检查全部月把写到全完，请俺弟个儿约个奖牌，约不赢去送不着。漂亮叫叫名字看起，看水娘们看起，工资等等人请去。我拉桃树塘边相对看了平面，平路苏里塘平面去，孟西人雄西家了，给我让咱们领去不谈。提起桃树那边平路约个娘们那娃儿配不着去送不着。记录年段下面你说了你送，让叫叫名字看起。 面凶巨蟹南溪，看水凝聚，我蹲前的，老马西边塘拉达前的，他的水军去平路苏里塘平面塘，听着地塘拖他们去，什么是松枝前边，看见娘们看的做不着，娘们看的呢，村里塘屯边看不出塘，地塘啊，数不刚土东区地洼前的，平路约个塘，满山空寂寂的水军聚的，聚的。
1: 芒做了，苏北几次村镇级别出席扩团区域不是？让叫叫民警看单位给书记宣布，院长辞令去，来请赶集芒做了。第三天给苏北他协助扩大主教员去送不是？今的西边菜送去人去，我做。说个重点去，跟你别忙用去过些真多钱么？常常从上面充电去，每里囤积糖钱土钱不糖。说个重点去，总糖去看你用为真修如何交送去？
2: 监督春节特别吃不着，他了，从那春节就在错过了，吃个硬糖不脱皮不是？下面那天过去三九九银，从那春节就在错过操作七零天，他定期过去监督呢，俺从从那开始点边，明白人家写下，啥种糖具体些呢？加起什么玩意儿谁不需要？来请俺从天天水军人家军警堂批给东局了，没得修改就引些送不是？
1: 老春节春节中，这些虫子日在车平如何去车平吧？这些怕吃。
3: 哦，当个讲个最最难的吃啥呢？你们交什么吃都是讲些意思，你是特别的我呢，让你老干部这个就是的，全部得个了，老不在，等着就娘叫意思。但来请母亲，大概妈娘光背，娘为，哦，什么晓得这是带意思？
1: 人家有过了吃茶，天天吃点苦汤，我们学校人呢，那些所在正宗苦土，不要汤。
3: 先哥，今天那些团菜所，中午忙不约吧嘛噻？我们学校人呢，军警把美女娃接去，所以我说，水军去那在正端前线去不是？写到写不行呢？今天我别吃几年，真学如果看去，一路掉个坑土，吃顿吃顿不是？但么话，大卫，
4: 在这里跟前我们吃些，并不是比那点钱不，他话都可能是那段时间的，始终操不，哪里的可能是，什么点子就接那么多，想不得。
5: 昨天给我们吃下边的，就上来一样，等着牛羊给你。
1: 说个春节嘞，人家他越过去一来顿吧，点进观赏去。俺在泉州开土，结果提的别呢。说个春节去，边就是潘牛住久了，得就是坑里去个乐器送不去。三八不听见，天天泉州三九娘们查理菜，年春水菜。
6: 你看你，
7: 泉州龙青年轻，连贡，来见龙青姨。
6: 决团车站，推动东北塔，各地四区地内三站起。
7: 军队三军，满村团练所，官腔那儿偏微信地内村。
6: 他的开机三五车别来村地里，平江龙城年轻力工，推广龙城去。
7: 三军军队官腔识别来村人。
2: 뉴류 서구베 멍시포니
3: 예금 뉴규주기 캡자
4: 서구바 예금 민재 단동
3: 세로랭게 제로니 돈이 숨러 페이게 예주
5: 생귤 권티 군충
6: 락도 커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커바기 광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 정 롱주 체처 터시러 워른학교 조교타 캔친릉신러 월 시동기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니 루진낭러
3: 중국 디팅기 윤지 락도 커바 城西亚耶勒 딘자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앙가마우에 레츠치라 슝길 인지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예람 칸디르시처 카바르타제 기야 르지치리 지거르시처
7: 웨이 게나 쿠추추제 촌라쇼샤
8: 카지베 추글루베 추류어제 규베
7: 아디
8: 칸디르예람 카바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구전기 카바동다 사와 AI 카바다나 제외 모서르시
9: 내속의 규제 这里样子的区别 门顿, 他做样差别, 他在距离之上。
3: 생계랭계공감사 다득히나주 생구소외리첸디니 변종롱첸년첸리콩 표계롱첸키 성교르군두군총시비 성교르초두리첸리 아팅디리첸년준바 등지라미인 생계랭계 팅디 성교르군두군총시비리첸낭 주퇴주우치자시비낭첸차리슈유 샴러시첸낭퇴카 신대체생시나로 昨天起个娘娘她比较低不低呢其他三步起三个人滚队滚穷里前期决定作为迟炸冷前三个人给天地局团作为迟炸西边冷前南为了地科平中龙天年前里空培给里前地内给三个人七零天竹兰内被为这破三个人过去图西林都起当 망기 섬든 줍시 쿠베 로우총킬 하강총디 하강디쿠이키 수지 섬줍라라 젠지슈베 접합 되차디 생신하로 생기링케 로차종 하강총디니 서포토체 미 섬동장유베 리딥시 도차싱 리지 강기 갠싱 증갈 총부탄지 리기 방종 의미 갠싱 추리 피가탈 早晚曾经拿起眼睛铁起泡别出笼人没乐清错节与龙起归不离了可有单的独别探藏起重叠穷穷细日天阳探爹哈岗重叠地年探藏就真起重叠新阴性给南起与国王忙不你把图着三百三十四个日落个重叠哈岗重叠哈岗地亏起书记森住拉年 记录七东古教顿着顿松楼哈岗重叠都给行空气气退给错安尼南阳错堂招儿秋错行在美运内插龙穷西日提及记录七东古教古主国尼楼空当了修不堂记录七东古教古主国西楼森住拉吉加索从康西尼沃堂仙龙当金起索真浪块几江月地哈岗内火车从盘堂体内哈塞盘索亚马从索温真起来了许 大度，养猪忙问切不句，森住拉给米顿土，恰用你。他看了这些冷通天呢，啥都忙行，困用不明白。大度，秋夜呢，南米社会冷通天土，盘着从问起看了，电价没不少通位。况且，老铁大人送交前边边交给用破来，国庆你说端的，南铁加水起局他接不谈，来新闻说拉点切不着。 秋天的松森住拉尼与天芒草村米贝达斯西塔秋秋尼切伯西都够不着马赛空气罗居人日龙我将间都够起新竹脑髓来了学的他怕新竹脑髓母尼给哈咱切有不着书记森住拉给他怕主北恰来了杨的西切对空气人与了将北走完尼给了没电不赢啦
10: 体外头同模特呢哈岗地亏起批改天人类抗疫短信又不是他说高瓦这边这铺没通了新穷队哈岗重点哈岗地亏起书记森住拉给三个班老师森住拉公干啥公干啥那是是是但是在这里啊书记拉给托马反正哈岗重点里啊加速从刚出去组织的位置
11: 那过去过你过生的吧
10: 过你过生了
11: 嗯
10: 那是但是对书记破三个了吧
11: 嗯
10: 好了那女士咱们的对
2: 저한테
10: Somebody
2: 지조로 삼릴로스 세대 양한테와 속어 속이 전주부터 도만에 우진대 배제 먼저 정조라 이마 겨담비기디 지조로 삼릴로스 세 추송을 이게 나오거나 저배 어 가래 망조리 삼동에 약보스르체 삼릴로스 개인이나 강스치대네 더 로고제인이나 전조
10: Oh,
2: 시승아스레 자다 아담 소진데 남장 챔스 개미도가 시부스 매월 예동 개미 주미 직도네 겐진기 레거든 조회직 짐시 망주 친제
10: 아
2: 이제 계급 기변마 어 죽진기 남장 남자든 동시 체르 손 어제 체제 뒤네디 먼저 일랑고 겐진도 발아 직 펜데 수치스지 도체도스
10: Lots
2: 아직 이게 벤조 어 디스타 김장이 되고 동고당비 라마 수지얼벌 아직 라마도 봐 담에게 원장제도 교회에야 좀 배선주체
10: 또
2: 신주나 소디 디디네 전화 하장기 개체불실 또 세니 신주나 수기 내가디 개체불치다 섬리나 디네지 코스 진에 구유기 송교를 해
10: 你那张国的编辑配乐套车上的弟弟们没事的结合进对面的人都是修车票的弟弟们让你能够跟着见面过弟弟给编辑说的计划说的是原来的
2: 但特别是三楼的也不要，这农民那老些，忙着给领袖介绍也不如钱，但做了的。

0: 디즈 역시 디 싱조 나스 제디 디스 지가 진짜 니비 답슈네 제 다 시비샤샤스치 다니 사무스무스치 파디난다 만조 니슈라무 디베지제 두세다 니르제제 요 만조 만고 투 밀라치 두제다 싱조 나스 디 로츠 베즌제
1: 고주고네
0: 올 고주고네 베제 예동게메 주메 고츠치 싱조 나스 리에디 제비나 차찬 단데제나
1: 나스 제디 예마 단데디 수질레 고송송 단데 지 싱자오 디디 싱 반저베 예마 사지 동바 한저로 간다
0: 한 따지 어 제기 제기 주기 주기 제서지 또 그렇게 데르바미 그냥 샤네 제비나 노텔이야 그래서 지혜스럽지 대대 내기 삼례스 코체 대직 맴마샤지 대직 먼저 보이네잖아 저 실전도 야부제 그래서는 더불어제 지차주에 배우르제 도제다 간데네 간기인 수치와
1: 아
0: 이제제데 대비에서티 나리기 티컬스나 삼례는젠 더 가버르시 따다는 이제 뭐니게 임을지 이제 미토에
1: 봤어.
0: 답산죠. 어, 수습 답산이요.
1: 아,
0: 우리 가지도 저 비행을 듣다 겨울다슨. 아, 항상 두기.
1: 아, 답.
0: 오늘 갈래 십겹샤.
1: 뭔디데스.
0: 오늘 장비 겹샤. 먼저 파이다 두비나. 치료대도 폐계 십겹체. 먼저도 왔다 농고 쓸체. 삼리 코게면 쓰는다. 지금 미만도 쓰는다. 나도 전담 통기체도야 체도 삼로스 당제. 내돈 죽로데. 저기 이제 배샤 치치듯이 말겠네 된제. 아직 뭐지? 아직 뭐지? 땅.
1: 그래서
0: 아, 직종대 얘기 뭐지? 집중지바.
1: 그래서
0: 뒤에 넘어가서 루제. 다 치치즈 조선다. 다 종대 용기 미중이 주식 다는 균에 상대 거기 제일. 이제 치제 공부도 해서 시그제. 도와다 미 내가 약을 제겨. 저간다 왜냐. 소자이는 다 되는 건 같이 있다가 TV 다 디나는 차차는 미자 가시지 니비 아웃했어 다시 출로네 가시게 버주인 데스 그 버주디 디디 역시잖아 먼저 롱제기 해배 버디자 뭐니 디체체 니동 게로도 안 먼저 이게 디 롱제네 버주 주장 치추 예비 다 디나 차차는 건조 Nyatong chuklo, chilo, tago chukine, chachana. Kajik chuklo, wenshe de soza dinde che. Kajik da diwa, bachu winde se. Che, soso se gita, galgan zamgi penjo, pende se uos tenso. Da di nyatong kelo de chachana. Da kika kye de ka, namgine diwa, manzo nidri di, nipada tenso denje. Kika ki, pichung ki, shingbi na, tsui che ni. 北京吃中了现在中医给这些了北京来吃了现在中国农村优秀人才给设计他们其他长庄级那种搞小组对对对是的北京天堂不一了天堂不一了也从中国的人家的新竹那世界云大天子米色这是这样给个英文讲给 在你这边上天津那种啊啊没别的呀谁给他们去的江东京那种嗯别下个木马东去哎搞不起不中了他挖东安最大满座你这年为年长那就工人单元是的满座是没了这三里出在了地上也过门了都觉得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 Tā lāqvā tū ngā dzū kā yīn chī na, lē kā chō mā ngū nē, yā hū rū tū chā chī tū, tsū chīn chab kē kī, tā tī mī nā lā, wān chū chē nā tī lū chā lā.
1: Mā sā?
0: Tā tī nē pā chā tsū chē, ngā dzū kī māng dzō kī tī mī chāng chā tī, nyung nyung chē.
1: Tā
0: lāqvā tū ngā dzū yī.

0: 가스나 저 관계 돈이다 약에 가정 친구 또 담니 낸다 배게 낸다 딜리 낸다 중감 구유 숨겹지 또 된전에 찾아는 먼거지 또 저니 이니마 제비 레그네 전 또 놈이도 하선선
1: 생기린게 지로 책동구 겨급주 고글러 수지 섬주 라기 타파르 모니길 하기 신조 나수나네 총최 넘버 지수다와 타 空了我记住给用给重碎皮球名的他给用给我将你嘴皮上让更将给你嘴皮上这给名顿恰个样托鱼皮西林皮当足用了兄弟给你推类皮给东西罗刹总拉杆床碟拉杆地亏等位给书记森主来给当云他忙凑给你吃呢谈藏床碟皮给东给人类抗月顿月啦 森主拉基通的帕尔松图西林当真组组共切个题昨内林给了这年跟切内不可语昆奇你切我他汉地魁用阿基素让永将人别健康西北组共给别顿地魁他米里吞之别顿魁索了当吞穷里地魁奇皮给过林格他汉床的他汉地魁奇书记森主拉基
0: 当然是拉杆的吧，嗯，的唐山建筑人装置改的，北面是一些视觉要不得是了。到各地的党部的话，恰恰呢，这个，抗美比战呢，恰恰呢，的，三月人民建国都进去，比战这家也给，可能嘛，视觉人多了。
2: 对对。
0: 到地呢，恰恰那里，北山要电话的恰恰呢，几个人嘛，家就定居点。
2: 啊。
0: 到满洲时候，家就送去连东的。
2: 是。
0: 到家就送去是的。
2: 먼저미래내차선은천이다시동도시샤나도시아니개비난차선강바다비제세자도시아겸나스어디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ཁྱི ཁྱི ཕྱད མི ཡོད 다 저간에 접속 접수는 저

0: 今日生意千万几百，唐朝黑米送千年。恰当水米一万八百，生产熊产作为吃。长命干脆总体数啊，年足连谈超百开始。改革恰当养个期望，忙出日子多么日，年吃看日。
1: 시계로 쇼베 퓨지 변나나 바탄 잠링 사조 카키 퓨게롱 딘 생에는 게 공감사 단달링게 최신 고속벨리 진디니 변정롱 딘 인디네 공기 지조 퓨게리 진 네초 카르시베디 나리 전조 좀 쇼케 덴즈노 부인 티링키 네초 카르시베 지조 망추 직제리 진낭 퓨기 퓨중 망시 카직 모든 도좀 시주 타자 망시 카직 양생 쇼인

공부 레시니 촉세 퇴부식 유보마세 미남기 이왕 촉육 첨부 된부식 유보에 레시 디르기 측당당 소초 금지 테네 슈베이나 괴미르기 레는 뛰신 로쇼 체베 주상

비난나바츠와 군기 친세 따라 창니 가웨 가로타 교베 교로시바 따라 창데 로살타 튜듄 동급 양나 튜듄 간이 편신 좀디 메이트 미종웨 조아 피바 집에 통제식 임베 대단 제베 창신니 유튜기 나바타 뒤니 튬부식 임베니 창시 지시 즉낭 코리육타 미나르 튜베 고르티다 당물리 가든키 나바 하장 튜부 유바 춘투구 유바식

변하는 바 좋아. 거치니 셰랄 쇼케남 락당 진에 고모 제데 차비에 루가르 시긴 바타. 제 포물 헨도 좀네 제베 귀데 표미 길렘밤 표미 디귀데 제베 렘버 소기 도나체라 녜즈기 넘버 신도 첨부 템버 시긴. 거치라 주미 잠딩 미괴바 신고 태기 루루 렘버 타 신죽 초부 시드 주비 계주유. 샴라 계주 시버디 생로나.

나냠 뒤라 컴그 포규지 로쇼 체비 샘컴 응기 유비 샴라 참도 초 윈신 공주 시부디 세노나

아이가 아나도니가 비나마 야로 아와다니가 비나마 을로포 몰레코 다코 아우크 아토가 미나 주포란나 주포르가 보르치야 보르치가 지유어 지유가 유마나 모크 모다코 아우 몰레파크 아이가 아나도니가 비나마 야로 아와다니

0: 암제 니나 파디엔 자로아 추구치 나주탄 제주 터진코로 채모 탕범망 장샤탄 샤루크에도 터진코로 로노탄 노잔 규라 탕범망시 교육탄 정남시 레고년 당원 남신근대나 마원 초즈니 제시나 디린 채모 닝지라 강삼 제바 초원이 증외 발표 대주 밀린탄 매도 보미 저유제기 서부토외 相冲突 강삼 제바 최후 발표 서부토의 사찰아 강신삼 강마차르 법규 김인지 사찰아 남티규 선인인공 닝지탕 로가 참두 로규 시제 로규제소 강삼 처 총원의 증언 파르 법규 사제카치라 강삼 처 최후 법규 시제 노규탕 정규 사세셔규 넉주셔규 참두 정규제소 제바 총원 법규 사제카치라 강삼 처 증언 법규 김인지 사찰아 카도릉 신기 강삼 처바 법규 넉주탕 너리 시제노규탄 로규제소 사보즈모 듄예메케규제르도 샴라 랑총기 총제타 총제조 카치기 넘싱어더 쇼인 사사르 퇴설 법규 샬라타 절라 지부숨니 시파르테규 조자마쇼 앙차 시타 조자 토쇼 앙차 중어프라 삼주자라 차바총어 법규 샬라타 절라 지부숨니 시파르테규 조자마쇼 앙차 니타 조자 토쇼 앙차 취시파라 내초로 점어먹 부분도 샬라 당창라 지구 초인의 뒤팔대도 최자만슈레 워가 앙창 숨타 최자 토시 앙창 초프라 최기출라 차오총어 법교 최자만슈 앙창 초타 최자 토시 앙창 주뿅파 내동라 차오총어 법교 창라 지구 숨리 시팔대도 최자만슈 앙창 아타 최자 토시 앙창 주어파 생각하고라 가마차르 법교 최자만슈 앙창 지타 최자 토시 앙창 주지파 가루출라 퇴자르 법교 샬라 당창라 지구 신행아 팔대도 这在马学阳场西塘这在特学阳场秋松普拉给在这么不够丢下了塘出了这么出你丢牌的丢这在马学阳场西塘这在特学阳场秋塔波身来看不下的牌丢努不拉这么西南阿牌的丢这在马学阳场西塘这在特学阳场秋尼普拉现在这么不够丢下了塘成了这么出你丢牌的丢这在马学阳场西塘这么出你丢牌的临 这在马学里我刚唱古堂这在特学阳唱松普拉等不用了这么不够丢这在马学里我刚唱泥堂这在特学阳唱铁普拉早中了这么不够丢强了人不出你丢牌铁丢这在马学里我刚唱泥堂这在特学阳唱阿普拉来这么不够丢这在马学里我刚唱松堂这在特学阳唱铁普拉电器了看不下的不丢这在马学里我刚唱气堂这在特学阳唱古普拉多中了悄悄不丢 这在马学阳场泥塘这在特学阳场古普拉马尔甘拉恰巴整我破丢这在马学阳场鸡塘这在特学阳场古普拉早干了恰巴整我破丢这在马学阳场鸡塘这在特学阳场秋季普拉贼于了恰巴冲我破丢这在马学阳场墩塘这在特学阳场泥修普拉波米了特家的破丢这在马学阳场阿塘这在特学阳场秋季普拉米林了特家的破丢这在马学阳场出塘这在特学阳场秋柱普拉
1: 加上了超中国朋友下了唐强了这么送你西牌的多这在马学阳场出堂这在特学阳场江牌南嘎子了康马车的朋友这在马学阳场出堂这在特学阳场江牌南嘎子了超中国朋友说了这么送你西牌的多这在马学阳场松堂这在特学阳场中一牌那么里了南皮多这在马学阳场鸡堂这在特学阳场秋牌听日康马车的朋友这在马学阳场鸡堂 这在特学阳场秋普拉，拍的康马车拍多，这在马学里我刚唱吉他，这在特学阳场出普拉，从哪儿康马车拍多？这在马学里我刚唱泥塘，这在特学阳场出普拉，娘老们俩吃不穷拍多，这在马学阳场吉他，这在特学阳场杰普拉，孙子的康马车拍多，这在马学阳场吉他，这在特学阳场秋季普拉，别跟了这么么不够多，这在马学里我刚唱阿塘，这在特学阳场出普拉，啥子吃不穷拍多？
2: 努拉坦强了这么送你西牌的多这在马学阳场松塔这在特学阳场中尼帕尼莫尔特家牌多这在马学阳场西塔这在特学阳场中吉牌这里多天天那么行你看你看你这种龙亲年轻猎户还见龙亲姨 决定迟着

0: 新建南部处公共商，唐代庆南村新新八田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地南平江六八前面给跟七木娃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新月别，新南有秀。
1: 其他个那些，你把样本呢？天阳县啦、洛阳县都不来呀？吃出的些不赢呢？提新白木材，洛阳县有把的就可玩了。大家能新给白吃下边呢？三样土不啦？两样土不地的的看的是呢？独家团的，请我说说话的，完了，请我说说话的。三白木材，我去。 我们的对白炸鸡蛋，起码的对白炸鸡修不得。我们有的说说看起来是呢，独家说说偏最独立前边南吧，要么呢偏最独立前边团点不着了，不第一个呀看是的是呢偏最对吧？偏最对不看的是呢，三样土不拉西边，羊的、南疆土不的多汤，南疆土。 这边江地三样土边屯地独立切不着了，车站那么第一个来呀，那开边车来呀，那偏最对不是这些军人要的，然后就木头其他粮食，但那么东的一些些输不赢呢，输不下。要不呢，洛阳马县呢屯大鸡，大家能信给江江马县呢麻将呢大鸡，别地的那群外马县呢。
2: 囤积塞了说吧，麻将呢？打击塞了说吧。当初他们看的是呢，杜家的啊，江江马西呢，是的，谢谢江地熟了呀。最近起码了蛋白麻将呢，新给买白囤的对不着了。加上西北这边囤的呢，那么地都不赢呢，杜家囤的请我说菜外买菜，最近起码个怪不得，对白打。 可话讲不得是呢，最近我们是讲话的，看，但你不看到他们的外是呢，空门，最近我们是讲话的，建筑给对着贴，我们往嘛对吧？哎，最近七百个个团队，麻将那买买个把银吧，顺便买买个把银把锁，点把银章，不断点那个那么低的了呀，银呢，空门往嘛对吧？是不得？
1: 我们对吧？西北，我们对吧？西北，我们的建筑给的对着，假设内地的西北的，我们对吧？西北个个我们的呢，都在团队写过了，完了，地呢都租给那么几人，咸阳可是那边呢，交不起那大几种太阳，几新鲜了说吧？西北的鲜呢，大几苏州县阳，可能到鲜了说吧？南边的江那大几种江江新鲜不多。
2: 第一呢，都做给南北洋，嗯，先行认识。第二呀，吃出的些不呢？种太阳节是苏州县江扩展到种江江县西北东部南北站，假设内地可把这边是呢，才对起码了弱了。但才对起码了，就为南北站铁大个南北，铁大个往起，但才对我们。 要不起呢，大姐，西边县呢，大姐，缅甸给讲呢，大姐西边，吃的我们这边团地给唱我老卡是呢，杜家的完了，杜家的嘞，再不然就些么呢，杨江杨叔叔收了呀呢，团地杜家银边团地给花钱不完了，人家杜家难得的呢，请我了三万多了，家长。
1: 杜家屯的请我们个对吧？大的呢，起码是600，我们屯的对吧？点吧，你这个呀，那开不出来呀，这些就难看的，中国人是呢，王面恐怕对不是，写了个的，恐怕可是呢，人家这家这三百多年的，我们南的外切多，都给南北的中西。 咱业界，我这学吧，一嘛到，同我到这个上我老看的是呢，对不晓得的啊了。加上杜家屯就完了，杜家屯的，在我说三万以内的，我说马三万以内的，江苏的建筑局拆个修了呀呢，屯先是苦就有点没的呢，建筑局是西北，对北可屯点点的，第一个了呀呢，我这学咱们大家写个人。
2: 다 쇼로 쇼고에 데카데스나 급데르 망우춘제나네야 망우춘제시베 다드그 드바 디난야 셴민 딘데지요레 양시 차와 냠방 인스 겐두기체 튼셴 담바 주베 추지 송바데 다 디급게 양시 차와 냠방 인시베 튼다디 카르시고 왔으나 겐두기체 송긴난네 미세 치다도 이와 치바이나 양아 양디 겐두그 튼잠도 머체 더동야 냄베 튼라 양 주바 인송보데 다리 대시에베 냄바디 가자에서나 버워 산납다 나나 내리 버워 산납다 나나 내이나 낸디 튼다디 가자에서나 겨왕 더베 튼다리 샴디앙아도 진주라 마드베 체시 원전 로종 치베글라 니드 냄바 주버세 조레 낸디 가자에서나 퍼워 란납다 나나 낸세드리 다우나 란에디 튼다 그게 고고와르스나 낸댕기 닝이 체베 튼댄바디 제다 낸시베 다다보 유짱 숨미지바리 튼라 티웨짱 케바리와리 디르시베 양시차와 내망인시바 테타 워도 중에 니드 내바르 주버시베 낸디리디나 고등어투버 제고에디 개침부시버우리 아우나 양다 냠바 주버시베 낸디 컨데 주로 코고와르스나 양아 양키 꺄왕 더버띠 두중아도 폐게 코데부지 시에비나 꺄뚜 체베 튼디 댐바 인자 양시 차와 냠바 인송버레 빼지 차샤베이나 양 시에스 세든데 시에로라 어디 양디 시에고데 빼디능신 양양셀소바 라양셀소바 다 통주 창마였나 양다디 겨왕 더바 양문나 폐괴도 팝제 시에베이나 겨드 체베 튼드로라 삐직다 드라제 모드슈베이나 땀 양양시에 양신스 빼디디기난 충에 양아 양디 시에고와 디 창마 가데스나 겨왕 대배 튼다리 겐두 시에발레 겐리젠 디난라야이나 장양숨 겐두기 체티다기 튼기 죽주때 겐기 왕도 니타 두발레 시에발라이 양 두두기 남바 미직바딘데 모두 체바 예 겐두 골게 낭두 골라야이나 나도 모두 슈잠 타가시기니
3: 단단히 삐진키 추수 죽든 닥다지
4: 까망의 생규로
5: 샘바블린기의 공감사 샘라 제트린의 까망의 생규로 년춘 휴인 지능아비의 체지인이 댄조 퇴딥 된딘 구배토 중공중앙기 지적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문위기 주시진핑기 종이캐친 행진타부림비의 구치례지바조외 당기 금융수배중 창송최초 탱시배공둔 롭종 락다시배 체듀의 시부진대토기 송시시바 교육시 짐주 겐진뷰 체진라시나 응지인의 수인인 탕보로 지조용수 쾌공개외민의 조조치체 응바체나 미딩통주로 송차시리 개육대 투유총부의 계차 송차시 발육시 최동뷰 지디앙다토 배외 체진라시나 니시홍 예시지입칸 대자오윤행칸 흉례칸기 我今年水晶体团结叠加列团体各地切地萨加卡塔采巴卡克团结人团结叠加列团了兄弟们名字采集列车国村塔基督切巴塔年个月别列车中切巴塔采集国村女店切地没忙忙错体厕所塔有农地叠加塔基座电力松中切隔别浪子顿语是记得阿别次纪念的松让结铁二十个零期前置做新别别个恶中阿松了超有年国车没度为切的松有吧天年 让给铁路电局面啊出自头为七九国一家级当务堂让他国一家级当委开启切的批示铁天让给电影可乐社区二十个零期前置组新别结合用堂前置组新别批解亲面别结合他他玩了超江不堂全用了特别国产面别托单恩就是钱编组的是做有有事记得阿别七年年结合的阿举批七个月做年女局南昌的浙江松阳秋天松女罗康期定在了 密处给松树平月别春把春新别托年让给其秋天松女天空节定人为春别列车三度三百多月时成为列地期城市时呢记得阿别采集年拍了年冬阿们资助了老年期八十中菜国儿同族家的松竹来给予不堂我记忆八十恩松七菜国儿同族年来给予不堂

0: 주시. 아니, 한 지금 하나 개주이. 예, 오늘 팀 교사 차비. 오늘 양보 주기.
1: 생각 너무 좋아. 망세기 낭세수 교배 레세기 낭된디 갸치싱. 원내 타발이야. 싱조 튕기기 차치지르탕. 초츠소 유롱스스 캐지 나서 유비네레. 다 싱레기 레세고네 슈비네. 진더 숨니 사비 모티비 튀타. 양더 숨니 저유 동유르기 튀. 된더 숨디 싱조 튕디 튀탕. 군더 숨디 뮬로 류조기 튀 임바단 레세디네레. 铁坦顿别刺坦当月之

생각 남초. 다 용요디는 로도 때문에 장부터 강점 레벨 뒤리야. 고무시비 락자시키제 신사 로도 양회교의 체도인은 사소소판 양배부 소타. 로도 년장기 장애국배 레가지르샬. 다 디튜스이는 남시 초장영신 진롱탐제 원장 괴기로타. 미남 이내래 이승의 기능 시체우유시. 다 용요타 장부표에 시에르빈나. 江北亚健银别江北西若囊汤早晚不一马碎江北西若囊汤给把所望马举江北西若囊汤怎么思维没动江北西若囊汤写不都赢

생아 남초 단단 남부츠 센신벨레젠디니 변종 농진 년진의콩 벽에 농진기 축들이 젤레젠 직제가 주취디 시프티시 말레젠 조경 슈켄 뱀조아인 다슈는 로종탄 종긴난러 총아게 신바 당능신 취제젠드 교자 민망고치기 레시에텔레야 대성기 균의요마지 생길 시장디린기 직제가 주취디 난야 남부초 레시에 골라 我这让自己修心愿。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댄 리직 기베 뜨무 띵샹 리직에 갸즈 추디리 첸센타 루카키 쳬귀 띵슈 르양키 귤쿠 띵세 생각나면서 쯔멍아웨 튀디는 로도민네 듄듀 레고초싱 다 제불림베 튀이마마세 싱괴 창마리는 제부치스체 대체치수기 튀급시타 넘시 근도 하장기망웨 튀지시리샤 다 대야이는 제시의 김낭듄디 순남베 로이메바타 조언유지리샤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기우 수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대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전 진이서 변해라 나라도 배맹게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배게
5: 무고방바 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라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로 도탄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의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在当年边生南侧公康上天地里前南平壤宫中面积康普及的卡起面不起来拉点着学院天灵里前南宽年以内里普及的唐丹这位内吞卡起南平给错写这许多学院没多几次要过习惯了你为了点过不唐没在地基点不习惯了地唐了点过地唐面边错完了 地基领得不拆心地堂面边面子中正令人既养面地堂里面子就能早期学体一拉能用安最回救着点学体养意地堂让给拉度一对捏巴度大吉抗力切回
1: 在当地边生南侧公康山，破瓦塘居民地塘里绿不拥挤，地塘芒都淹不塘，草也吹土，迷茫不稀了。卷土破瓦脑瓦塘，吹不白吧，向往米地沃索，样式的个游戏，也让闽南籍卷土破瓦捏成熟是一边外送的，那数首先前来的是。文章闽南边那数个角度破瓦塘居民，闽南边今年年月底，普西内塘南米土走了为龙目龟内的游戏。 破坏耳心器，破坏耳机，连运体内破坏内那错中瓦塘，罗木归内样样啷不提。旅行了那就当我们说，特动地堂去外面今年年不少休息。上街去，每他们就是西拉咱们了破坏耳心归不塘，每通出出咱们破坏南土内部的游戏，每他们就是西南了，每记了就去人心器木归内游戏。有没木归内中间，罗居南得盘穷外，就啷去内里？ 给忙去地堂去可不接不许多去游戏，听这一对天地里才能，内里铁大机器人就忙活他，军电器自动空气扛到了土南南规划，天明大街堂面具，大公街其他车库不少给贴，看到三不用去，江面济康普及地康去面不心里拉点这学业，十万二层面普信内堂，就么木归地堂去三位铁多年，破瓦堂就马儿松用切的。
2: 就咱们去联系来
3: 我们这里可能给这些先找人给错了，曾经是哪种呢？那是人家公开上，俺呢讲明健康不就参加给明白自然意？那是我们这里对不配给木棍那个也给龙木棍过谈，不是那没学困了呀？我们可能跟这学校去了，肯定去了呀，对不配给木棍那是有没的？可能跟俺中国这是哪种呢？
2: 啊，那是俺做雄鹿那的送不那的，对不配给木棍是要的，俺做就当人多了点呢，那个明天的是啥？
1: 那是，
2: 俺呢趁着雨。
3: 你不弄这边干什么的？他差的出色，听这过年人心都不一般大。俺亲戚，你看不起，人多我是干嘛说怕做这些？我不当说笑话，听这些了，俺都不别干，我不是听这是说过的。
1: 那是么子啦？
3: 我做哦，都不别干，我不内地了呀，差些呢，就见一万大，听这九套，听这所有的。
1: 嗯。
3: 但哦，有了别差些呢，就别干的差的，吃不弄。 真的是，俺们都对心，俺平时出门就接，俺个做哪子的，能过来了。
1: 嗯，那是那什么子了？
3: 俺爹呀，见的看的是那个做熊那路送不能的，拆迁的拆迁是，听着你的要求了。
1: 那什么子了？
3: 拆迁的看的是那个做，他长沙那都接不到，清查的那都留吧。他第二亲爹顶多爸爸一样呢，俺做那么些克拉萨呀，马追接，拆旧是这个，年差别接亲爹那都接的，第松树么幼儿亲爹那句呢，破烂烂的，吃不到这些。 俺退过多少酒店，第二俺做龙个难度中介，俺龙大中介，顶这是兄弟，那是的了呀。俺呢木不差些是过来了。当俺做木不常见的，跟着的是呢。但恁今年俺做酒高位生意大，嘛吃不起。顶这个卡拉的也跑那路的，没学啊，姐姐陪跟陪那陪姐跑那说呀，俺做龙门娘们的吃不住这年纪，突然女不娘们接。
1: 디니 여침어 두발 침베네수 쇼와다 디침베네네 숨숨은 요알 년차 침버게데 포알홍어데 모슈어 규제베치 땅안도 든데질이야 베겐 장시 채워스 든데스
2: 어
1: 든데스 리라
2: 레셈질라 두베 베게 무부 네디나조 무부 땅 소샤웨 땅데알데제 민딘데스 토브리즈발
1: 무지
2: 다체네 키랑 그저 쇼아질라 두베 베게 무부 네데 이와 카리유날
1: 레세 땅안주 슝나로 숨분한다 두베 베게 무부 네라 여치나 아 지키고니 이어다 내기고니 이어와 단 내기고니 이어라 장내다 신네 장내라 예나 포와다 침바 규만 롱가 스모부든데 실법디 다들이 급들이야 슈야디 조디 장내기 이어와 무구 롱도 바베 니시디 고릴라
2: 레스 레센질라
1: 드린데게야 무구 롱도 바바든데 슈고데 카리스나 롱모부디는 아주 균도니 필루 수리기 따레 주숨기 안디데스 마임바 딩디 수리기 정대 따제라 실사제 문진체와 나스든지 지리샤라
2: 레스 레세
1: 네시디 균도니 아주 다 소지스네 네버 랑니게 도나모 충제 딘데슬 헤야쇼 나스시 임브리
2: 레셀
1: 디 카리인시나 찍는 아주 랑종기 샴기 맹칸 칼레야 포셰 단롱셰 따지시야 딘데 차게 메디 잠바 아니 두스레야쇼 주도와
2: 레시네
1: 먼저 엄지기야 네바야 다네다 딘저 이디라 롱셰 따지 치우기스 딘데 네발레야 카드지야다 네브니 따지 지규디 뇽주 당어서 딘데 잼제 따지 마지비 담메기 차나 삼지 두스야제 두스제제 나즈디 현야쇼제 니스망 보시 네동회나로 통도고 도라
2: 레슬레세
1: 치사드린데 롱고무부디 쇼야조지 디인라
2: 本当这样子了当然就听我头龙西他不是大家那边的那是我那些都出名的呀我那给人给面具的这样图片呢让给人给边角主持人的这所谓的老库布他这么能给东西忙我去没来呀给我过的这样图纸吧我知道了那是了这样子了他可能是不是别给我不的那边一把让那颇有嘛钱不龙且细续是吧当然就龙个啥的旅客给给那云那是他广东好不是吧但对女的他起来说还是一面去嗯嗯就来给人给
1: 무튀옹어드시나로나레세당은주롱거세야디은주소증런이몬이시나은주규난도송부낭다규시나로류튀단노나로레야대외광호천리규천계롱기이윈차롱예나네신롱예나잠롱우나네딘데스롱거딘은주대와유바대오기예단유라천제다규천시 딘데기 내려야 링체 지치직잠지 동부숨라딘데스여치여리 예외대 가레스난은주 차롱시고레 기대야 잠롱제 영어대 신로스 딘데 요 숨르치여래라 농구 정통 딜대제 안디 남진행 주 제례데 가르스나 레그라디 가르치고 올스나디 수군알로 추다린체릭디게 파수 텐레제제 안간주 페마토게 시리기 닝무디에남 아마 쪽보 주제마 등거리라
2: 레셀레셈질라 다가난주 틴링키 주시조르 규베 야케직디 롱무부사들발 다체는 긴제지리아 롱무부 네시규부다 다난주 디 규긴키 규르주 긴제 이민치 기랑게 무팅 오주시나로나
1: 레셀 다든 디베무부 네기 이어 나로체나 장네 시네스 딘제 장네 나로다 시네스 요르발 장네 나로 이어 나로다 안주 부치 규론 시난도 롱도 네베나 나지 인자다 무부디 롱도 버베 임자 드린데 롱무부스 딘데스 슈야디라
2: 레셀
1: 다디야 규겐단 규츠데 컨저레스나 안주 정규롱치 베게 차 추세단 제베디니디 제발 집에 기엔 가려서나 응안주는기 서툼마 마찬가지 창라다 수변인데 세금 처주릭디게 다 망부된제 마곤보다 침바르겐 차기데다 침베디 주카르지 워스나 숭수 주모 토바라 포나로 송제 베겐다 제네 류싱 디니 규말 송어 치부다 제네 두군 독젠도 규부다 다야디 슈구데라 롱도 롱에 롱단 제베 카세 무쇼엘레 롱기도 엄목부 마차베 나스든 데지리살
2: 레슬레세 다 케세 키랄이야 롱아목부 네디 나빈 야 네다 카르스 통유날
1: 당은주 롱목부디 나는 네다디 믹세기 슝체부시다 요 말이 카지 믹세 자 채워든데 있는 건 주 귤을 숨는다. 다 롱도 내체 보초 우로다. 공다 교통되는 케바포 토롱 지체 주체 창외 내스든데 숨는다. 내다 조딩 건 주 대어유에 라야 배유야다. 코부초야. 아니 조보 감례 민용 받아. 지구디 주고시야라서 지구디 조보 담어도 봐. 드니 내시 슉 채워 카지라 차나거든데 시야다. 어든지 지고래 딸 학바도 먼저 수구 차베디다. 딱 칼라 청뮤직다. 아마 트위브 중세 아니 나스디 당연히 쇼 챔부도라.
2: 레셈 지라다 콜레 암지라 키랑케 롱무구 네 당은 중운진 집에 거리야. 다 암지라 중원의 쉬비는 다리 치숨 파 퓨제 디밍기 다 쇼디 다제 나우리 손손라. 다 지나는 주 롱무구 네 디문진 남베 거리야. 쇼디 다제 가르치고 있나라.
1: 당은 주 네도 응원나로야. 네버디야 롱무구 네게 네다. 딘제 예바당 주다레 디숨고네 데제 아니 딘제스 나즈 딘제 두삼나 아니 네버디다 저지제 롱시다지 제규 카드 지규릴
2: 다디
1: 롱시다지 주고 메인 바데사야 유선 베이스 제규 면제드 동제 도슈록 바세지어 디치네 디그릴 아니 차가 균세 다시 제 지요리 저번날로 차도 민도 다야가 다시 어딘데스 다지 민자와 망부 요리 이내레 롱무부 나즈 문제시 문지세부 용 투나삼나 조디 롱시다지 제아디 조리
2: Listen, 진솔이야 잼제 쇼빈이나 딜레치웨 네시르 규리아기 닝가 쳔부시라요르 바암질라 레슬레세 당난 조 네부지 응원에 차차비는 계제키란다 음질라가 롱시 당제 나고리 쇼빈이나 대알 치지 카르스나 구이날
1: 다 롱시 당제 제바야다 당제 신나 만저 뉴스티 지요릴
2: 레세
1: 이네레다 네부딜라 네다 딘데 시테요 롱시 당제 치고야기 딘데 지유나 아니 약쇼 주나 Ale member Zayonje, Ninsum Nung Julia, Kala, Jude Wondje, Jukapunje, Massive Che, Tini, Taxi Chew, Nimutelia, Koputomba, and Zayongo at the Riz. Anti Yonje, Karcha Orsina, Manzu, Tanda, Jumana Lodi, Zopotiki, Mazanse Chorilla. Sangse Chebe Men and Zugi on Chiluki, Nimbo, Denji Sansa Jory, Hershoya Sigri, Titin Reggi, Chetam Sisi Tunje, Dinam Doya, Chugu Cholomolo, Houshan Sumdo, Yuji, Nimdo Kaligli Tunje, Guma, Zangoy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디에다 안싱줌 나자 다 자게 잼는 지 촌스르바
2: 지
1: 촌 딘데스 나자 디게 담만다 디송은 주 주메 나자 지그망 부 유데 잠베야 디주 나자 신베 카가디에 조부나 로야 타드제 튜스그리라 나자 디게 요 최고는 롱시 다치 제야디릴
2: 레슬레세 계시다 키랑게 니림 교실 내 탄 디신 싱줌 내 당능시 로아모부 내 디다 이와 긴제스 지구 우유 민테 키랑게 오제스나르날
1: 레세 다 탄능은 주 롱모부 다 니림 교실 디신 싱줌 딘데스 나즈 딘데 157거는 군주 숨람만자 다 가르스는 당보 롱모부 나즈 조딩은 주공도 숨난다 내달 차샤네레 대오유엔라 나즈 다야다 샹오 감네 미뇨 바바야 안디신도 나즈 슈치웨가라 타한데 추야 아니 점모망 부터야 안 참참 주고 시조에네 시가 주디 시모 토바다 안 수구 차베 투다 안 칼라마 추세남사 나즈 당요야
2: Yes,
1: 당은주 자개점나 장진소 장진소의 규례야 호진제 등대스 제제 아니 자세 제동하고 그때제 아니 안주 자개점나 빙리 检查소로 봐 빙리디 제제 빙리 제고라 능은주 롱무부 위에 대땡게 카세브십지 용고요리에서 但你不听，我做你邻居谁给的？哪子的肯定是那的？那大人我做过那样的，我做前辈这边那大找不有嘞。
2: 熟
1: 悉的给那成熟酒、草酒、 나 규모나로 나서다지 아니 주보시야라 카치라 아 마세 서고 먹고선 다 빼샤로 봐 칸도디 먹고든 제다 빈납다 다 빈납스는 건 누구도 웃은데 든지시야게 요리 안자율을 차시는 차신 장교바 차오게빈 자디 튕거리 아니 지출을 차잖아 마세 포탈 상겜바 다군닝게딜디에 상겜부십지 체요래
2: 레세
1: 안지엘을 차잖아 진도디야 뭐감바 차오게자 어든데 신디좀 땅은주 두스 더부치되는 건주 남자롱시 다지 마김니 지그리 인지민지 샤와 딱지 지그리라 샤와 신당은주 저거로 봐
2: 레소보
1: 딱지 지제 디나로야 처리 마보다 처리 까보 디신도 하바도 건주 자게임의 통신 시보사지어를 좀 당신으로 디디 좀 건주 저보다지디야 땅은주 나지디 니른 주세나는 된게 지주거리 몰라
2: 레슬레세
1: 안다 숨부디 가려서는 신금 나지디 나야 저 규견라디 내부디 건시는 균도니 딱바 주고 시시 되냄다 양탄 양민의 샤오 딱바 간부 지지 다모토제 저보다디라 지리아디 슈체자제 두스겐 지지 응은주기 향기와 향거스는 더 더보 자게게는 강맹 코스 샹게 치다 낭래야 좀더 퇴제 안 연극이 안 든저스데 저거 마 퇴용디 좀봐야 아니 좀더 딜투보다 안 타서 든저 투베 겐기 안 타튕거래 든데 저보단디야 가질 실수 죽침보다 차샤게야 든디요래 안 저보단 차베지래 저베 친구수 든데 차마부 고요대야다 야나 저보단 차베지래 차마부 퇴야 안 저규를 차샤나다 디닝가 단숙 침메데 든데 차라 딱근래 오래 균댕게 저규 든데 튕거래 다 디줄을 차샤나 가세 당바 년극이 다른 데미세 요마리 레싱 룸기 나지디 이메텐 야슈주나 롱셰 다지지아리 롱셰 다지지비 규름 나로 롱크 차산 통보마세 샹 친난기 나지디게레 세브 통투고리
2: 모시 레슬레세 레셈지라 롱무비 네시디 문진 세브 투비인 면주 가르치 공유 민식이랑게 오지스나로나
1: 레세 콘도 슈브난다 롱고모부디 카세브 중산한 건 주면주 지나 아니 네시 자기 하고 윤고르바
2: 제실
1: 배는 다 팽구주는 건조 알레 다 팽세 사지디 세브 메는 건조 有 유이 공부 달라야 당부시에 단죄랑 매 딘데 시여바 세주민주시 롱도네체 롱니 조르송스 송여레
2: 네셀다
1: 목부디 롱도네자 롱제 조르송야디 조리라 셀 차잖아 유이 공부나시 롱도네체 롱니 조르송스에다 다라리라
2: 롱라
1: 편베 주단 덴베 시리 답베 차잖아 판란다 냐기 샤사부다 안에 보주단 조목이 쇼다 타와 안 점투단 시굴라보 제두나 마르 충세 루베 소다가조 줄라와라 롱기 가레넬 펜베 쥔뎀베 딘데 데나 세기 민제 토라 딘데 시야고 용기스 콩멜 차샤나 구슝기 공부다 창조다 당진영 카자제 당메주용 카자 당메주용 다 적용 유튜브 양제 디신도 선주 구부다 선주 죽숨 다 갱을 소바 급디 니실 딘제 딘조
2: 튜도
1: 어떤 수 다야들이 샤
2: 레슬레세
1: 제도 차샤나 양주 다 롱모부디 콩메 주고 메인바 니시디 네사 응조 수구나로게 규메게 네데 마부차이 디자마응 조게 응아주다 공주 태니 니루 하던 거리 니루 하스는 응조 조보단스네 야메루야든지리 응아주라 창조다 망조제 치줄이야 적규 리부주 딘데스 수소 시부시 동차베 주는 응조 가르쳐주는 면제 처주 바 생리 연수 허선 자 능로 루제 장게 규제야 니루 하 마보니 딘데스 등 거리
2: 레스레스
1: 다 줄랑로 차샤나 수구 차브 메인바 아 네 조사 이와 가위 조 대신 제람 제자 뇽보 차야디 안디 계산부지리 샤
2: 레스레스 당는 주 롱무부 네 네버 카레레비니 양는 주 샤규 제비나 편제디 야우 유메디 엔지라가 오드시나로나
1: 아 레스 다디 주 롱고모부디 양 차브첸부지지 갸첸 첸부다 다디신도 롱고 대제 롱고 나그세바 딘데스는 원주 코멘기 딘데민주 야고 용구민도 제산 지주에는 민주 제야디 계산부지리샤
2: 레슬레세 당난주 롱무비 네디 원고 제치구 유메지 엠질라기랑게 무디 오드시나로나
1: 레세 다 롱고모부세야딩이 등기 공도 주우난다 남균의 원주 사츠스 담사츠 렘버사스 원주 규신나로 송어레
2: 네셀
1: 신부도스 망부 망차야다 신부민도스 마세

루시 님의 유고추의 티링킹은스 아메 올레 낭 체리 집에 낭텐 창로 시신서 저부춘전스 얄텐기 군답시지 자이 당스 괴네 창로 렘비 띵키 빵보교 캐시 저부춘전스 최 비로 타시에 나야 소리야 가비 유비나 응은스리 제니 정이기 지제 몸세 카디 야구치지라 아자기 저와 이내레 저부춘전스 레제낭 수제 야치 롱친 듄게 센저초 냠주슈기 듄베장시에

0: 어차피 즉 틀로나 요 고쳐냐 수수간조네 즉 교수 진행이 된들이나 즉 예제 즉 좀주 틀로다 되면 예제 당고야 재정은 저 있는 즉 좀주디나 직내이나 즉 아 도담 여버치 다 니네이나 이 틀로다 튐베 된적이 즉 고려 주고 도스 저당에 디날 대링럽 젠디날이야 당고디나 즉 좀주 침 도담 틀로 도담다 튐베 교수사디 먼저 다디 침루다 튜베 교수들 말한죠 즉 죽었다 뭐야 톱단 유베 교수 지르바 어디는 아주 카 죽었었지 날이야 취되게 도스 디는 아주 즉 롭조 나니게 즉 저도이 날에 디미기 도덤 나니스 날에 되죠 있는 아주 즉 죽을 거리 토고 말한죠 즉 계급이 디제 덴베 요레스 디날이 아주 단체는 디 열려 스시그리게 그래 디직 덴베디 직다 그래 그 안다죠 봐 딜리아 직투시 스스네 레그르다 나로그 기제 나로 어디 직투고 토고 덴베 나로그 튼제지 단체는 튼제 주주리 봐 튼제 주주 스니는 봐 디미 튼제 중이 스니는 뜻은 아니야 말한 줄로 좀 치고 도스 디나다 침루다 튐베 말한주 톱단 200 교수 가려선 당부디네 주거 출시를 주고 침벌 봐.
1: 알았어요.
0: 말한주 당부 출시 가위인데 주고 야 출시든지 나부선이 처부든지 제 야면 주거 즉 다직 레전드 돈도 아니 주거디 직지 직 지금에 들어서 가지 야 이제 남도 소치 제야 직 지가든지 야 지 마오 주보다 년도 동안.
1: 알았어요.
0: 이제 지를 주고 침부디 말한주 톱단하라 교단 초보 톱단 당부 치르 봐.
1: 알았어요.
0: 디는 아주 니라 도단 당고 쳤다 도단 님부터 가렸었나 록슈 주고 교태와
1: 레세
0: 록슈 주고스는 아주 파동지 주고 파동지를 봐 어디 록슈 주고야 즉 공가이나 캬바미야 출루야 취비자 마담바 주 출루야 디 즉 캬바티야 넘들이야 캬바마티야 출루야 뭐 중체제 즉 록슈 주고디 캬바티제 디 촐라시제 디 제와티 겹고 요버 봐
1: 나오나
0: 지 디게 지 럭셔디 있는 차단에 제가 접촉에 톱단이와 다디 니부터 쳐봐 당군에는 다 제가 다니나 개면 최신 연세스 그래 니부디는 근환 파동지스 그래봐 다 수부디는 가르신 거리기 수입다 코좀리 교 침봐 다 수입 쓰는 거나 주 주거 뒤 수업다 말한주 다 제가 다니나 자우스사 스그도와 저지 저선서지 쓰고 열에 어디 주거디 수입디 고르랑게 다 코좀 사지고라 대교치마 디메그 콜로디 고르랑게 다 코좀스니 고라 좀디야 땡이게 말한주다 강바트 마스니 다 동물로 속부터 된대기로 와 처자 사지고라 옛날 어 된대기 직 동물서 된대기 그 대기게 야 대기하게 고래 직 코좀 대야 디게 직디 직 자 동무서로 왔다. 딘젤 즉 차브 세가 캐브 딜이야. 즉 겨겨 차브로 속 딘젤 규버 침부디 카숨브리. 다 디게 숨디나 추고디 나로 안한주 즉 능구 안한주 군유 요대야 산다 젠사 승도에
1: 아
0: 어 디 추고디 딘데스 제제 니주 템바다 니 제미나 당부디다 먼저 초봉의 날에 직쇼 잡지 여러 직쇼디 수십 몇 팀의 직쇼 다 당물 지난 멋지디 봐 모든 나부리 지나가 취식가비 직쇼 잡는 다티 체딘 비게 양 취실로 비 체딘 봐
1: 저발
0: 이 있는 거나 좀 지담다 차차 장체 이디 도단 유제 니버든 거나 좀 이야 다들 록슈 주고 집에 태웠었다 캬바 태블로 쏘고 제 땅 아주 파동지 스그로 봐
1: 저발
0: 이 록슈 주고 들이야 철라 친두 아니 직 주고서 다 록슈면 거 슈게 두고 말 봐
1: 시다
0: 어디 규부 티두 들이야 집에 집 초고 유제 되네는 딱직 디나 로리아 하르스는 록슈 주고 지와 지와 집뒤 텔이야 지단 익사 가르고 그랬으나 먼저 직내에는 카 지금 먼저 다 초 뒤 대회 날라다 수수 직준 주치아치도 다 주고 이제 돌아도 뒤 디사원 예비는 록슈 주고 디사원 예비는 지금 그때 그거 봐
1: 제
0: 신아 하는 단어 뒤 ཁྱི ཚལུན པ པ་སེ་ དེ་ཡ་ ཡོམ་རེས ཅིག་ནེ་དེ་རེ ཉིན་ནེ་ཡིན་ ཕི་གི ཇ་ལ་ཉིང་པ་དེ་ན གཱ་བིན་ དེ་ཡིན་ ཁྲིམ་ལུ་དང་ མ་ཐུན་པེ་ ཁྲིམ་གེ་གི་ དེ་ན་ལ་ཡ་ ཆུ་དེ་ཡ་རེ ཅིག་ནེ་ ཆུ་གོ་ དུ་རབ་ཅིག་ནེ་དེ་ཡ་ ཙོམ་མ་ཤོ་གེ་ ཁོར་ཨ་ དུ་རབ་ཅིག་དེ་ དེ་ཅག་རོ་ ཁུན་ཡིན་པ་ན་ ཁོར་བ་དེ་ ཡང་གོ་པེ་ཅོན་ན་ ཙོམ་ཆོ་གོ་ ཡོམ་རེ ཉིན་ནེ་ ཆུ་གོ་ དང་ཡེ་བེ་ ཆུ་གོ་ སུབ་ཅིག་ཉིག་ ཆུ་གོ་ སུ་སེ་ ཉམས ཆེན ཡེ དང ཨོ་ཅིག་ གེ་ག་ དེ་ན ཤུལེ་ ཏང་ སེ་གར བ་ དེ་ནེ་གེ་ དེ་ ཆུ་གོ་ དེ་ནེ་གང་ ཡ་ ཆུ་གོ་ དེ་ དེ་ རེག་ཏ་ ཅིག་ ཆུ་གོ་ གེ་ ཅིག་ ཉིན་ན་ལོ་གེ་ ལུལ་ ཆེན་པོ་ ཟུམ་ དེ་གེ་ ན་ལོ་ལེ་ན ཅལ་ ཉིང་པ་ དེ་ ལུལ་ ཁང་ཅ་ ཡེ་ ཅེ་ ཆུ་གོ་ ཡོམ་རེ
1: ལེ་སེ་
0: དེ་ ཇུ་ན སེབ་ ཤུབ་ ཅོ་རེ་ གེ་ གབ དེ་ ཏོ་དམ་ དེ་མ་ ན སེབ་ ཤུབ་ ཅོ་རེ
1: ལེ་སེ་ གེ་
0: དེ་ དེ་ དེ་ དེ་ ཅེ་ག་ དེ་ ཁ་རས་ན ཉེ་བ་ ཁ་རས་ན ལོ་ཤུ་ ཆུ་གོ་ དེ་ ན ས་ ཅིག་ན ས་བ ཉུ་ ཅུ་རེ
1: ལེ་སེ་
0: རང་ དེ་ སུ་ཡེབ་ ད་ ཏུན་བེ ས་བ ཉུ་ ཅུ་ཅ ཉིན་ ན ས་བ ཉུ་ ཡིན་ དེ་ དེ་ལ་ཡ་ ས་བ་ཡ་ ཁོ་ར་ཡ་ ལེ་གུན་ ན ཏུན་བེ ཚེལུན་བེ པ་ས་ པ་ས་ ཡོ་རེ དེ་ལ་ཡ་ ང་རང་ ཅུ་ ནམ་ ཅུ་ ཏེམ་ ཆུ་གོ་ ཏེམ་དུ ག་གར་ དེ་ ཧ་གེ་ཅང་ ས་ ཏོ་
1: ལེ་སེ་
0: 장빈 ཆུ་ན ཧ་གེ་ཅང་ ས་ ཅི སོ་དེ་ ན ཏེ ལེ་གུན་ ན ཏུན་བེ 지기 전제 체륜배 라키 세제 죽을 했지어리 델리아 소드네 템베 튜즈리 체륜배 이그리 디미게 대질로 속거든요 여리 어 디체 디미게 디갈이야 죽어디 다 럭슈 죽어들이야 안다 여러와 이 안다디 카젤 안다 여리 그러랑 잽샤르 카젤디 안다 여마리 안 이내가 지난 뒤 대배 날 지난 주고 당부디 럭슈디 차과 된겨다 졸라 진겨 주고디 비게 템도고디 델 안다 여르바 저다 디인디 디아 직내 또 제네 사원 예배 젤이야 직 모르스스 때 제가 제가 또 스텔이야 비게 가르스는 주고디니 직 닝바 마고 제 자바야가 진짜 코라니 직 마고 사다 마가군 님돌이야 샤제 바르시게 오래 닝바도 마마고 군 바르시게 오래 사우디야 마가군 바르시게 오래 네 님도 샤 바르시게 오래 바르숨 도스체 바르숨 제 아니 사우디야 가산 비게 바르시게 오래 봐 이 체제 사우디야 게디 딜나 안다 민두나 하지기 디나나 안다 게고르다 소트다티드가 안다게브제 수수 탑시 간다치제 안다디 계급이 지 안다게브 초스 초스드는 이 계급이 말해 저단디 안다도스 계빈 디 침다 마튠베 라 지체제 주고 디 안다디 딱다 마데네 게나디 베티 딱다 마데베 지 토도나 수디아레
1: 레세
0: 저자 안다 당고 민두나 안다 매우 다가나 셰규레 샤제 다지와 계급 차스나나 아니 주건 마고원저 닝버디 자그르 예사바 기획으로 봐 사바드 가 사브레 아니 두고 제베자세 모르소스드네 우디 쇠베 모르키 정우 피베 바스키 디메기 케랑기 유메라 라케나 디메기 토고그 마데나 직도적 라케나 르바 신분증 등기 증수 르바 行驶证 디네 하르스나 케랑기 직 중공 우저다 비게 비게 두고 드네 가르스니 뉴욘드 직 럭슈 투고 드네 뉴드 딜리아 셀림베 바스디 여바 디키 데네 가르스나 먼저 직 비게야 주고기 소르드네 있는 먼저 서비스 사지 못을 지키고 거래
1: 레세
0: 먼저 디제와 제비 사치
1: 레세
0: 디제와 제스디 계급 셀림베 지단 전에 먼저 디제와 제스도 좀 먼저 주고기 소 다 섭주 냠수 치세 림바 당부 진제 소전의 수교리
1: 실리차
0: 다 딜리아 당부니와 숨었어요레 말하자면 그 이지 실리차 알지 실리차 산지 실리차 시에리 개가나 카지기 이 계력 이 진제 주거 수스든데 주제 미징이 숨든데게 내가 쳤든데게 답이게야 즉 미직럴라키 유튜브 잡아 아니디 림바 당부 아세트 손에 약을 맺었음 죽으면 구수하였음 죽으리들이 이내래 텔이야 셋이 어리 니부들이 그래 소스디 자주 빈관이 기츠 거리 죽어 소사 뭐지 샤세 코르조데 빈관 자든 자츠 구고 어리 캐나게 슝래 강게 니내 쳤다 도바직 딘데게 잘래 나스들이 뉴슐레 핑세 강바이 자주 빈관이 슈스 거리 kerang lega chenge min yongshu le chu gore dinal kya zhen nishu ge ge gu la ze che shi lun be la ki la ki be la ki chik ta ran zu gao ji ji shu sik du wa
1: la wa
0: ruwa chi to be ruwa to be la ze ge la ki yu din ge kya zhen nishu chan be din ge ga le ya di ne ang yi be din an ti zu ta ang tang bu su du ran zu chi sus chen bu shi bu du re cha da zu yin tang bu da ni ni ba 체륨바 딘제나네면도 소디 제가 겹쳐 말해 저단 딘가 조 갑리 피기 피게 게레 피게 니마 락자시 부여 피게 문화지고레스 피게 소화지 피게 로테브시 버데 피게 바스티게 저단 뛰는 통말 봐
1: 라온
0: 저단 딘 뒤디 털이야 그림 디게 또 지지 지규체 저단 디게 키제 아니 신의 고래도 좀 소리야 지키나 체진 교단가 도로 봐 저단 디나리아 니버디도 슬럭슈고 주 제버템세 다수음바디 가르스는 추고고 다른게 쉬비 추고 수입다 코좀 되지 어떻게 봐다 이 자우스 그거 봐좀 그거 봐좀 다디게 디메기 미게 추고기 야좀좀 되기 그거 봐좀 되기 다 동마스니로 속 디제 때서 돌아침 되게 제 어떻게 봐 차단 당부 출신이 뭐 럭슈 추고 제가 되면 숨바 수입다 좀 되기 디 가르선 동물 소 제가 되고 디게 숨디나 제가 티디 들이야 디게인 계급 체시 덤벼 봤다 찌딜이야 만조 어직 소전에 체르는데 바스코 유신디 고야요 말에 찌디나 그렇게 카톨이야 비 키는다 그래 찌찌 좀 다 팀이글 록슈 직 추고 제바 테브다 코좀다 좀 되기든데 동마 제바 테브사 디게 리야 아니냐 다 뒤를 쉬어난다 제 진내는 바르게비오 니네네 소전에 제바 제베 모저 구구요 숨네네 정의 배 바스 구구요 신네네 코르디 디게 추고 디게 진닝범 멤버 사브뉴베 그와 소저나 체르베 레고나 템베 코좀다 좀 되게 동문이베 디네 디 구거 디날 안자메 다 좀디 동문들이 땅 알아 주는 뷰 달래 허서 시그레 찾아 허서 열바 그거 수이 뭐가 안다 세제 어디게 가서 주고 안다 전부 신날 또 주고래 찍네 지게 수이가 안다 신이 니네 지 록슈 주고 안다 신이 수 숨네 있는 수이가 지 징어가 안다 신이 되게 열사다 어디게 이 바스 되게 구그레스 네바도 디 매위는 그라도 수제 비 타고 싶을지 니마가 잘라지 야고 싶을지 아냐 닝바 라냐 야면은 미신다 주고 닝바도 주인여자 그냥 미드 주고 비게 유시사 비주면도 비게 야고 싶을 때에서 비게 주인여 디드네 꼬아제 제외 제외인데 간다 그냥디 교수디 아지 교수 침배 이제 체진 교부단에 줄로디 니 통마레스 대단 디나 디게 숨디게 이나 말한주 지 침루 나로 제보 컨데스 제보 유메다 디게 숨 제보 제 대차베 쉬고 가르스는 예바도 있는 제가 겹차베 지라 교수 제차베 지라 님의 주 나로리아 고제 토덤소 친제 수입디 교수 집에 체진디 교부단야 그 둘로니에 고레스 옛날 타닝에 셰비 록슈 주고 제가 제도 델레 안자 당보대니 마고야데 안자 유다데 잡데 안자 민두 델리 캐나 안자 겨고 말해 도와 밀 겨로라고 말해 도와 겨비 있는 디 체심만은 배 안자 겨고 그래 먼저 개발 디어마레 가르슨 라키다 토단 요마레 레네 디어마레 제가 가지 카가트 리게브제 튀데나 내가 친이가 하마고 니체들 디스트들 요르들이 이네 다 이제 뒤주 교정 것도 다 된데 딱자 차디 야리 야르도 아니 디 지 그 조르사스는 아니 캐나비게 템도 교통 말에 십시 십제 시통 말에 제가 디인도 디게 숨디게 있나 아 교수 제 차수는 님의 주나리아 주로도 니에고레스 제딩 교수님 님의 주스도다 사원이로 봐 사원이 나리아 사뱀보다 사님은 바삐베 아니 님은 다지단치는 사원이 님의 주실이 디나라 차례나 님은 강아로 봐 강아 니 나로리아 도스 제 차례 디나리아 디 주로도 니에고레스 게디 주로도 마니에 님의 주영은 예배 날 예제 더더 캐나 슐롱간 도스피 주거디 즉 거저 체제 즉 주슈나비네 더담치니 변의 점진년다고 가블로 속센티미 십시다 십제 다 야매가 잡으러 십제스도 저뒤 디나리아 내주딘데 통비네 아니 캐나 주거비에 가냐 지하다 야 점진년다고 야 년데 계제 주거 가냐 지하다 캐나리아 예제 같은 그래서 까먹고 자도야
1: Lesson.
0: Any agent whom you can in your dose and the tantra. Dinjagi, Tana, Dinal Shonde, a woman chumbin, any chick, Nindon, Panal, Jebia chickta, Dinjagi in a perjugin agent in the port of grace.
1: Jada Dina,
0: so Dina Lolia, Casumbudolia, Manzo, the Chakin Carco, you may da, Telia, your sukundes, Chego, you may, Telia, Chick, Pigaya, Dulunia, to do two jugan name, the shusha, yes, the cast, you would. 하르스는 초봉은 알이야 두고 가지 사와 뉴비 이내에 단도 로지 코마소 로니 날 뷰제 길 길은 제 샤오리 가셔 로니다 치축 신이름 증가스 이름

0: ちにすにんでぐぜけんれんちゃいんぐるまるさぶつんで。だてろちゅごろにれちんぼそのろじれちんぼそちゅごてろくしゅごちゅごとけけちゃたおねあのべりけちゃびゅじゃてまだんちぴげこらんちぴげちんじゃこんぞとばちそがちゃけんてんにすすけやそやほるみんどすれちゅごてちばてるだ。うん。だちごてんどるたにてんけらんてんどにろんじゃちゅごてた。 템돌로 강아 채 사브라 자제디게 채 사브리 덴저그 챙외 퓨 사브리 디날 템돌로 사브 강아 채자 안다 가 사브리 배주 직 로직 하나 다와 카시야네 로니스 배주 채 사브리 제단 디날 뷰제 말로 베네 주딘데 투 윤데 지랑게 배주 마담베 연 멤버 체제 주거랑 그 뷰제 마담베 주거딘데 투 윤데 다디 주거디 간자티 제와 제고리베네 파야면은 그랑 주거디 주시 차례 야면은 주시 차 말하셔 야면은 수입 차 차냐 건자 차 차냐 다 제버대 어 마제바 주거디 배 변화 경셔르기 소양지민들 이렇게 제버티디 아니 제버티디 그랑 당고 안다디 비게 커돌 비게 되네 꼬제 안다디 비게 가야 요 말에 디 가르스는 디 고려 토덤 솔로 친제 그랑 주거 님버디 비게 자델 파 로얄 소파 디미게 고려 토덤 솔이야 주거 직 제바제제 사우제베 코나주 비게 중공기 우저 베네레고레 레세글라 디 모터 존스네 야메노 소르데네 주고 튼세 소르데네 디니니 수추네 코란주 주고 비제 마담마가주 주고 제바제베이 다단 주고 사우이 럽제 고르 다담살이야 제제 아니 주고 닝부디 에직 자제디게 파 팔로 아니 주고 사우디 자제 추 추 뉴제 디네 가르스네 비게야 제바자가 주디 아니 시네 비기날이야 비가 고구여레스 디게 있는 두고 사업도 디게 있는 디날이야 체리 비게 제바티야 그 카시브들이다 이 인간한 주 팀로다 팀베 카시브디도 세 디네 카나부터 가르스네 인간한 주 초봉고의 날이야 체리인 가르교보단 고르스는 배정 오버 교보 침베 체리인 제바티야 저러봐 배정 오버스도 땅에 디 당부 차도 개비 랑고이 디 랑고디 로지에 야고 교우면도 달달규와 규미도 다 주거는 사회수 대사 마초 땅에 비게 커돌 템도 규야 말디니 당보 배정 오디 비게 주기스 오버테데 알바 다디 주기딩 가서 뒤대베 녀롭진 사고 니 숨지고 코니야 주기네 주기 멤버스 두기 디날이야 둘로 가르니고 이미 지기 견제 공스네 오저 케고 이바 고래 도덤 소리야 디 지 저교 라케다
1: ti mege ngaran ju ji togo ma tim nal ya ti pejo ngob ti gyur ku yores pejo ngob ti ji ju ge ina ju ge me ba de ya kar sin ju ge me ba fei ying ru wa ju ge ina ka yin ru wa di pa chu gyu ba dang ga ju di o di pejo ngob ti gyu ba te ya di in ji mi ji di che rin di pi ge ya gyu ta cho ge che rin res ge di kena di kena ge lang go di
0: 저도 예배 뉘어제 계란가 비게야 다 템도 먹여 제 계란 배주 제 대비는 하주 그거 여말 이내래 계란가 대삭살이야 주기 제기 대비는 개디 계란 쓴비나 아니 계란디 계란 손 산결이 계란디 가르스는 주기기 레네가네 파 계란 손 산결이 이내 존예다 계란 요니게 계란이 그 주기디나 비게 즉 배정 뭐디나 아, 디날이야. 체링기 교단에 줄로드니야 말바. 텔이야 녀제 포르그레스. 디나 디날이야. 카 카르스나. 아, 나버트자. 다 카 주부드 카르스나. 주고기 다완 기 되네 사건 저르바다. 말한테 주고 벤 벤절라 기나게 지 전두서스네 모터 사업스 뉴르와. 아니 모터 니모스 뉴. 기나게 벤에다 주고 안다 마가 저 벤에 드리겠다. 바가라네. 국가 그 마케부디 되나라게 국민도 유명 탑단라게 유배시고 비게 직 가르스는 스트랑에 된데 안다가야도 안다가인 거와 가제 줄로인 거와 비게 조절하기는 비게 안다가제 사고인데 그냥 말한주 사고인데 말한주 표역 유명 탑단라게 답변에 뉴스변에 비게 템도 가인데 다 줄로인데 디 가르스는 그냥 주고디 비게 되네 사고인데다 다고 사고인데 로가 차송아 이게 템도 가세 사고인데다 주고 다고 되네 사고인데 로가 차다 줄 로인데 아니 양 코리 레사 코리 도듬 솔 진제 디 안다데 레사 안달 비게야 즉 토스케 되네 인 응급급 수치스데 즉데 바르치데 디미 디체제 안다 즉 비게 사지신다 안다 야지비 수제 아 조절하기 야지비 수 다지 디체제 아니지 도고 마데디가 다디게 체제 안다 추계빈 거래 도고 마데디 란자테 인 거래 이나 안다 지부지 그래 그래서 디인디 조절하게 되지 못해 두고 가서 안다 지부지 그래 봐 파트 파트 지부지 그래 봐 제가 디나리아 지 두고 다고 디 되네 디 지부지 그래 봐 제진신다 다다 디 그래 제가 디 제가 디인 카 추베 나로리아 사본 지 리아 규베침디리아 딜리아 체딘디 교단야디 도스 체제 디나로리 양조 지 카 당분이와 숨시웅아 축버스 체제 카 디게 있는 아주 짐주 짐루 토덤다 튐버다 키랑리아 지 교수 지학 체딘 교단야 그 토단 유베 교수 체적에 딘데스 카토 딘데 레샤스 이게 있는 아주 인지미지 하고 교체 다 디나로니 하고베 나로리아 아주 토담 셈베 디나는 능구용 아주 지장한데 지금 말했다 지난데 세임구라 직변의 짐주년도고 있는 짐주년도고 지르기 전진 나로를 다 공중 공중 위신 사가지로 봐 인제 나로를 야 남주 지난데 전주 인지민지기 대조 있는 침다 튀배 가리미 침다 못 튀배 가리미스 제 옛날에 십제 옛날에 야 둘로 흔들었으니 그이미 뒤주 흔들었으니스 대조 제제 이번째제 다 단대서 된들이야 즉 능이도 제제 남주도 다스다 치가 조가치 위변 딘제치도 카지 갈래 소지 좋은데 동안에 함호체 미에 집에 깊샤 미에 교수 재장에 주거님부터 뉴제 교수 재미 다 뒤드는 기계 쓰면도 런이 숨지 지 십제 지도 십제는 별 능 주고 다 달로 야루 탑자리야 어디 제조 말에 교수 제조 말 이거 꼭 그래서 제 십제 능구면도 라 모르디 비가 좀 변 비가 템도가 교토면도 세제 강에 토대 다 뒤인데 당부 교수 지도 비가 교수 진이들에 총 십제 제제 문화가 십제 제제 소도 님부데 소도 사회 교수 세로와 두고데 지구찬님 좀 십차 공원대 님배 즉 라고니우 교회 조선의 마침제 교수 제한테 다 가셔가 동자 시신아 죽든데 제 가셔가 치진데 제다 두고 야려고 교수 세로로 와 제 윤두 다 단다 교수 제한테 도덤 체월데 도덤 체과 김제 가르선 소번 즉 뒤 대별로 전한 예수 사유 즉 교수 제 맞춰 든데 요르다스 내가 저 교수 제 초고 말했어 지난 주 가서는 델리아 제가 다니는 페이바 가이드런스 워 페이바 가이드런스다 팀도 맨 팀배 교수 제 스거로 봐 걔도 교수 제부터 지나 시제 런수 팀도 교토나 지나 로도 교부서라 지나 데스티레스나 디바 로바 디 멤버 쇼고 다 탄다 도돔 체인디 디 마르 마르침으로 와 지게 니게 지게선 다 딩이도 와시라 맵체 공사 맵체 되도 다 탄다 학바도 지게 모르던데 이나 지 녀마 티갈학 쳐야 된대로 봐 뒤에 탄다 지 숨주 십주 몇주 전에 제제 녀제다 진다 직다 진다 진대가 모레 티기 알학 쳤는데 무디 데스 딱다 마대로 다음에 배워서 하는데 다음에 또 배워서 다 띠스 마녀 발은 나 진다 그 직 취시 된 거대로 봐 야 주도게 님들 진다다 진다 또도 녀디 교버 스피게 셔디 진대가 야 지금 수수 취시 된 거고 여러 봐 제가 뒤된 거도 교수디 사회 교수체 결론에 되는 인배 수업도 이 뒤인데 되는 사회 수업도 차대로 다 사업도 티겔락들 님부터 단다 십주 십중압주 진대래
1: 레세
0: 약속 진대래 축주 진대래 주고요 아마 제단 교수 지도 교수디 지도 너고디가 강가 바꿔지 사업디 수업디게 셔도네 강가 디게 수집을 개윤되다 옆다 뒤인데 비게 찍다 가시게 바우스나 스그도와 동바스 가식도와 당원에 전 두고 야고든데 가시게 또 좀데 좀야 뼈가 되고나서는 뼈가 되는 아주 소다티 지단들은 수제 비제 집든데 사원 비기 두고 사원한다 비제 혀말에 디비게 두고 비타거든 여자데 이곳 옆 살아 옆 비기 비기

0: 로고 딜레 투게 로고 당보이 야가 딜레 로고 바고 비 딜레 투게도 아니 카지 주거 사빈도 주거 직부게 샤시도 다원이 직지셔도 로마데 니소든데 디 수수 비게 로고 당보 코리아 당보에 소르네 요 로고 주고 마시 딜 바고 비제 비게 야 투게 그대로 와 김이 겹로도 봐 지 콜로 콜로 직 슈크세니남 겹로도 봐 지 코르카 님드기 Lop maut baya yubtinde sotane takta suyorda uidangsa dinde wengya khaji ki yaa chene bet dawa lo uwe chimji dinde kaayungudwa.
1: Lawa na lawa.
0: Bet susu uwe chimji cha susu kati bet lo bet rungbu kaya dinde susu bet tarsu cha cha susu gyursu cha yungi. Ti rikdi ga yun jitan chan chimda ma tunbe gyursu re. Chobang chik tuy tebe lomza nale shu cha yu. Dige gyursu cha yungdi da kenang dosun tansu chugo di zikbu cha su dili. Yuanyan, kiraan ki chugo ki rogyo la kiena lo chugo di parti ta tante kiraan ki gyursu chanjo di tuyendo tuyumido. Di ta kore. Di tuyumido na na kiraan ki gyursu di timda ma tuyumido. Tante nye gyursu che choko di ta gyursu cha topdaan yubi di kha chugo yuwa. Di pa piwe kiraan gyursu chebi na. Di pa piwe ta gyursu kharaya rasana kha jik yan di na lo liya ngaranzu jik chugo ki chik chubo o nyi ki kaan yi ki chik ngaranzu chik bokchen shaya ki ta tuwe shaya ki ngaranzu chumde chi ba shingli cha sa chi o di ka chukur ta di gyursus ke ma re di bi ki kaan shaya cha di sa cha khuwa le kya bena chamde mota che ngari li chin che ngari ne ta dinte kaha che bena chala lu gu di wal mi lu si di chala chung du kaan de lu di ngari kore totum su ne di gyursus chen ta re chumde ka wati shingli cha ta ka wati o di ka chukur, dine nga ranzu chugo chenpo songze langgo dinde ki shio iye da yun se che kajik numdang chi dili ya cha dinde si cha duksu chushi duksu ting mawa kim yun rik ngun duwe chakdai surichi o di nyi ko pika numdang la sungyeb cha da dine geb geb di rwa kora sungyeb cha cha o dinde chi gagri di pe moja anja maga pche che gagri o di pigi nala ya chedindi sacha kwa chi ne di chedindi gyubo danya yore. Di pa piwe, ane nga zo chi chedindi zo ne gyubo che dan chukumari. Chanda nga tanda duli ya moda kaji da jinda sene mendo, geri sene mendo, da nga zo chi chakye yewa sene mewa sene mendo, da mi inda suyun di dersu tewe shibji tong ruba. Zi go shibji tong moda le chik sabay ying di de tong che sha shu di ane kaji wo zi yao shibu suya sha ruba. Di sabda kye che mendo wa di, wana di yao shibu tong, do nga shibu tang. これ、だってお前またね、やむとるね、やわ、まるば。だからそのキャラでそのよ、こうあるて、自分それとするに、ピが本当さるぐるわ。ろばきな。あの、にゃてもじんです。もじんです。んじょしとちてび。だすんじょいもとすとんじょ。キャラもじるべちゃん、キャラさね。おて、てみさ、だちゃるとさちんば。ほん、キャラはてすね、よしとしめんと。さぶにん、にゃん、こんちんぼしとわ、さちげ。あ、レス。だとすね、よしとさしとあみ。レス。だてんごね、ちょ、まちょくて、だちまおんべなれ、キャラ。中国でダブってやだ、しっちゃちゃ。でね、パツンばだ、てんとくて、すそや、かれ、ねちゅかれてんごいみ。かげかれてんごいて、て、こらんげて、じだちゃな。まとんべすじれしゃにゃら。 ちゃだてんどてねからとんとらさながぞちだせべろわとどんせべちだてでりゃにゃにゃりゃちだてんじみじいさなごれかでてすじゅべなそにがにべてしぶちすってこのとぶれんじゃべちゃらてこのこんけぶりびこにやがでりこんとあるしにそしてざくどわんでてちゃいんであねからつにちんねちだしたんだまんごしゅじゅんでちんねちゅごてパルタマトゥンバ
1: そういった、まあ、ティンバ、ティメイが、ティメイが、いいな、カルセナ、電柱公司、カルセナ、チグ、チュゴディ、サーブディ、電柱が、コンセスター、チグ、チョンレグ、チグ、電柱チアスター、ニングバディ、チョンレグ、電柱カンガロガルバ。ロバギラ。ディロガインディ、ジムジュレジュ、ハインディ、カルセナ、モルキャランが、キュッシュチェンギョで、ソプタサーベ、ムイテジェブ、チグ、ビギンナゴディが、スウェシャーレ、ディトンシャドゥ、モルトンドゥ、マンチャノゴダンディ、トングマルベ。ロバギラ。ラトンドゥディが、トラトゥディが、ソプタサーベ、
0: 잘라든요 콘테 고비 잘라 사베 콘토스리 닝베 콘토스리 제 된유데 아니 이제 미피게 야슈 즉 다 슈도 게브텐데 윤데 피게 슈도 김겨데 침다 튄디어레 아마 좀 더듬 다요라 군에 다요 말에 아주 치다 다요라 군에 다요 말에 당아 좀 즉 슝람 털 때고 다요레슨 때고 다요 말에 제다 디윤데 아니 피게 십제 다 드리게서 십제 룽금도스도 다바 고가르디 제가 님께 대요 말에 유야 유파데야데 가셔 좀야 좀 사브로와
2: 저바기라
0: 주주파 좀 제 모르게 템도 겨르디 비게 템도 겨르도 고 말에 다 디비게 추수 겨자 가르디 야니 니 디파고 제 비게 공제라 말에 변에 공제 말에 요제
2: 레서와
0: 변에 야니 님께 추제도 비게 제제 공제 링그리 디인디 캐나 조소 딘제스 다치 아난주 제가는 충분히 쓰고도 와 양고 양고 조소 개규 임바 딘데 캐나 튜주 철라도 시험하고 저러봐 딘데 그 제인도 아니 디날이야 만조 고긴데 도스 태인 그랬어
2: 제가
0: 디날아 고긴 즉 교수도 팀다 맞대베 교수 제비나 계란아 고긴 가르치고 그랬으니 고긴 당부디 십시 십제 갈 고긴 이와 다 십시스 쇼린레 저 드라인다 모르다고 말어봐 다 십제스 개명아 자고 유나 아니 계란 바르기하다 지도 수이다 담아되네 디날 차더네 계란디 제만은 만나 봤지 그래 대체 아 니버디는 가르스네 계란디 지 조교라 기레 디미기 토고 마디디 날 체딘디 마튠브레 바르게 날 계란 조교라 기네 파티 수이디 딱다디 디니니 튕고 요마레 디체딘 튕고 하면 당아 스나다 익자스나다 디날로 체딘디다 계란기 단도 초범의 날 계란게 즉 랑모에 다 수수 주거순자 랑모에 디 교수 체로와 디 수업대다 디체딘디 튕고 요마레 데네 가시버디 있는 아니 짐줄에 줄 합이 있는다 로아 아니 그러나 나 모르디 로아 견주 접사유 견주 토부 접사유 로아 티 계단 쪽도 안에 티지라서 견주 접사유 다 디디는 견주 공사 되게 되는 정우 내주라면 자자 구준에 이제 계준에 구주 대결이 사는데 럽럽도 아니 저단 디인데 비게라 바르데 비게 알아 제가 윤데 라리아 제주 십지된 거래 십시 십제 태제라 겸문도 라 십시 십제 그 뒤주 여자 주고 단사 아주 뒤진데 대야 대 동말이 슬레고래 주고 된자 견아 된자 매베 주고 단사서 되네 견아 그 교수 제업 되게 잘라 뒤 주고 섭도 사업을 샷 혼체 그 잘라 가샤 견아 그 비게 견주 제업 뒤 주고 닝베 닝베 섭들을 샷 닝베 혼체 뒤를 샷 사회 혼체 뒤를 샷 안 뒤게 견접 대야 뒤 다다 뒤 말이 디비게 아파르키 그린데 짐줄레 줄레디 파르키브체 선자체베 파르키브 야테그로와 야테 디비게 침담마트니 군주 란 사브레데 닝베 잘라 콘테긴 있으마리 란 디 디고르 마르샤 제테그메스그레
2: 레세글
0: 아니 먼저 가고 싶 차송아
2: 저번
0: 아니 수수 시완 차디어레 비기미 비게 왕저 저레 비게 제그메스네 디 침다 튀미도스네 게제스 레딤질 친송아
2: 나와
0: 아마 주디디 무디게 제미 디디 제디는 카케브스도 셀러러스다 가셔 러러다 러러스 테모 먹고 단도 수수 수고 수고 나서 다
2: 유지도 안
0: 먹기 체인지 제가 디제 간이야 먼저 인지 민지 러바 탄데 예슈 샤유 체다 튠베 교수디다 체다 머튠베 교수 제제 먼저 니와도 디간이야 익셉체아디네 개체부를 샤스 디네이네 가르치는 안조 디날이야 교수 체가르도 창매 익셉체고야 다는 예 디날 카 니브 디날이야 지 록슈 추고 제베 사주와 파동지 변화 파동지서 록슈 추고 제베 티베 제리아 디비게 교수 제가르도 가르스네 디이나 비게 코레 도돔솔이야다 교수 디 차진 교수 침베 지 안라맨 비네 교수 차니 수수디가 안라 당부 여데 매브 주 개빈 고래 매우 개빈 고래 인지 미지 당 녀마데 안라도 다데디 베도 동부동 야르샤 안기시 키나조 개브로 데 차 개베스 개브로스 야 요마레 데 매네 매베 동바샤스타 비네 차진 교부던 디 계란데나 동바 주 동부 수지 대인 고래
2: 네 생각라
0: 디 비게 교부 차진 교부 소가르디 디날 믹스 익셉 최고 가르스는다 록슈 그 추고 제베 개체디 사바 인자 디니 와도 가슴 비게 제가 가르도 계란 십제 기바스 기제로 오래 디가 아찬이 제가 접찬이 다 주거는 인버터 차수들 록슈다 사바가 사로와 다디 비게 십제 십제 때 럭스 다 죽어 망체 그 직다 고려 숨겼으나 저거 더 대약 쓰나 저 고려디 숙제에서 나라 디게게 비게야 십제 지금 저 지금 아무래
2: 라온
0: 디체르메 바스티케 아니 신에 나는 예 되는 쉬베 제바게베 무제바 무저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tisimewe su chaarik duwa.
1: Launa.
0: Paa tine tisime, kawa ye yuwa kichir tine. Tati jona tiki tiki chida. Jona shingmin tono iyo kore todam sol chinje tiga kyu da sing sol. Anzo kaji lega chini kaji ge dinde susu de shize madanbe su nanda dinde che de. Mi ge mi tiga yun de mi genla tiga dinde si jik tiga yun de susu di nalan nawa shirame che.
1: ちょっとね、ちょっと、ちょっとね、ちょっと、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っとね、ちょ
0: 지단 전에 진저리 치자리 디미기 캐나리아 루지치세 만주지 에 진주기지 고려도 좀 소리 디미기 만한조 년도서지스 년들이야 다치 년도서지스 빈데스 안다 지 고장한테 대인데 진내 년도 계산이 뭐 니네 루지치세 뭐 숨내 삼대 기저와 수세 뭐 딘데기 말한조 남아치 천연도 아니 루지치한테 대간조 하고 말다라 で、もじゃこで、準備にだわちすな。ではじゃわ。え、新宿でのことはちゃんと言って、ちゃんとのとこが参考がある。ま、ね。夢とのラスキャラディがです。キャレンチョラスね。で、シェアをキャラスさじ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딜레 닝바 뉴엔 딱다르 샤스 니든데 담은 고치 엔데 트리 인존데 여르바
1: 시다 시다
0: 녀도 녀심든데 어르키나 오 디스릭 디게 인지 민지 추고 체린 딱다 데도 갔다 그래 아 디 디날 마데비나 교수 제도 갔다 올 마데비나 학바든 아주 신조 망조가 담은 모자 지 장모게 마 사도 마쉬요니 아 딘데 간조 지 사도 어야 추고 송들랑 고 챘데데 니 디잖아 봐봐 공케부터 견라페네 템도 낭다 여마스 뭐 주네 디그레스 녀소든데 카와티 님은 구도르와
1: 저바르바
0: 베네 계고 말에 콘즈네 템도 주르마도네 견란즈 벨루마도 난제데 샤 낭다 여마스 야고 쇼도 미드조 공케스 동안 졸레 칼라 잠스탄 추도 어 가다 그렇지 다 칼라 땅소 주거 공케버스도 콘즈 낭다 먹어 봤을 때 샤시 먼저 민가스 주거 견란즈 로체도 견란기 템도디 비게 부가 사지 신다가 공스들의 템도리 다 안라라소 조조라게라소 토고 마들라소도 비게야 갸수 지가르도 갸수도 안에 치세요 말에 갸수 지가도 계란가 치 제도 말에
1: 레세
0: 바가랑게 당보였다 보디 혼점이다 제도 말에
1: 레세
0: 해디 콘주 계란이야 찡이찡이 순간에 계란이야 낙주 전 계란 치대 혼정 아주 지금 말에 아 콘주 가발링게 말에 가발레면에 아주 가고 또 아주 내가 쉬부터 아주 다른 거 조고 또 아주 냄주 대자 조고래 나 탄다 다른 거 쓰기사
1: 레슬레
0: 나한테 템도 당벌록서 됨 공개돼 메시지 당한테 내 받침을 릴루 때 냄주 땅 라고 하면 적돈로 신일 예 장가 또서 나 비게야 정가 대고래 sikisarba.
1: Lese.
0: Ani di chidiyo, ani kar juwore.
1: Lese, lese.
0: Ani temdo gyurma tuwa shiya mokoche, ani kenaan wo digi le du chiya chiya mar, kenaan

0: 중교 차창은 저기 유고기 갑자기나 담불 믹제니 그래 셔슈비제다 된서 척하네 공배당 다 망자 용부 바래다 디귀 냠디 변주 공배당 했어 됐든지 없지 사바동한 저기 라진 좀 공진당기 가진 월다 망자기 초디 니즐레 마데바 오야게치 다단나니 차샤는 저기 남선나와도기 배게 독신로디 단능한 저기 중국 공산당이 배게 초근지 될다 제 결교당 시경 시지 망다지 독체 된젠다 망조 가진스다 초강근에 저기 계급을 가서 이게고 제 간이 스근다 지메요 도전이 봐 다 대비 강부 있는다 노전조에게 차기 있는다 제 면제기네 있는다 Kensun genji yinindra. Kensun kangi tolda kikam jen. Chamgyong suru tukchen nang jen. Nang al shizu yingbu da tubi yinda danda jen. Shizu yingbu yi tukyu tukchen shengil shiab yinne. Yim han jen. Tindra yingi man bata nang al zikib nindra nuschen. Tukchen shiigi ba pongol. Tadan zikib tenzu yongane chashan dang an zuge. Tuyita nam gundu kanchina. Kungchen dangi kachin yinba. Mangzo la. Seshe yi kyagib le. Mangzhuo ye ge jun di chor jian da da nan ni jian yongzhuo dang ye gal nian jin jik dang dang ye jik ge jun chuo jin chi bo wang da lian qin yi ne dang ye jie su zhang gua sheng sheng shi min dou nga dang di de li king min dou nga jiao di jin yi sheng sheng mangzhuo di ji jiang tong hai mei ba la da dang da gan zhe ye jik luan na chung chung yi nian zhe yi la ji jian guo lu jia ju gu ji li ge nian zhe da gong zhen dang ya gu ba shi jian dou jian 대본 기긴 직당 사과도 당한 줄 별 진주 동기인 그러면 되게 겹스치고 도체니 그진 침이 인스텐 만족한 게 된죠 능기 봐 다른 인의 자산에디 먼저 중공된 당디 당한다 수직례 덮체당 수직례 전당체 기건의 자산에 동조기 기급 도체 찬대 보면 나 디톨 자산이 샘딩네 아 나 도체니 대토 디강 대전
1: 当孟州的人生了六十也不是给中国共产党一个人我好当然被民望的给他一心加入一所给中的他个人确实学了去都前沿新西林街空土三处的天地地口平静龙车年轻的空配给里层的那几三个月不今天听出来那边为这破僧狗过去土西林多切当 망기 섬든줍시 쾌베 로청길 하간청디 하간디쿠이키 수지 섬줍라라 젠지슈베 저펍 메세티시 생길링케 삼러 모투네 컴부메도 나람겐 냠좀가주 루양린 시 쾌베 로롱종 무슈샹 컴부메도 직내 유골 투친 급중예베 수치 년지슈인 생길링케 진드시베 체죽진인 로롱종 무슈샹 컴베메도 링내 유골 퇴친 급중니버 컴베메도기 가체토 고초싱 고초제괴토 로링커첩기 가주남베 퇴샤사토 지베 럽드시바체 마주이 추수이 주부삼라 무슈샹키 컴베메도 가체키 강타람토 망초기 킹싱 람잠키 내급 총갸둔토 총버 체린도지 권주처 컴부총신 디니 니창키 간베 컴부인 가르더 미베 컴부랑키 좌유바타 소볼 뇌바미 지시 콘키 태원 컴부민거 조응안초 수수 사월에 총켄 태사미 다처 컴부메도 세베 강인베 민망부 용기도 닌 태다진 용허 야부라 총 시시도 치초 지토 총대키 미리 튠지 탕친토 니위 럽도 치워타 카르디기 제유룽키 학바요 중요 하윤 분배 마당 참도 다르게 얄준키 링네타 유골키 송년 포냐디베 젠도낭 적용외 앙탕부 나완주가르시 민규거 카디워 티모 추차 퇴불교 공무 최초의 개발삼러 당친키 록준 차칠리 빠유 고초르양주와타종네 로롱종 규제초배 척균분남 카디기 쇼니네 림키 튼디 등등 하장디 큐타디베 카디워키 데모웨 락도카바타 빠체 디신위 침침 로우 카디기 로준소 가위 침침토 초와 다투낭 진드시베 치주닌 자유캉 류수조생디네 머리총디토 닐경 최고초부타 레칭키 닌카세린 세타 샤브주진도타 티네 주양키 그뉴투친타 담세나초 루카진도나초제 다와니브네 넘버 사바 뛰고 초베 최고티

0: 도롱키 지투 라바르 제바체 컴베 메도키 체우티 나사네 메도키 제바르 워자 민바르 테니 도롱키 링네 민창더 보교유
1: 신내 뮤강 변종 예라 뮤강기 뮤병 사장 고 통조르 니에동레게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로 부르게 중국 신내 뮤강 변종 예라 뮤강
2: 谈的你毕竟起去最你说自己大大事。

从南朝公开时，我们曾因南朝县八八年的地基穷西北，南北就过去到三个村南北的南，南北年铁东起来迁入。

Yeah.

0: 那中南村人家来西北路西去年被就过吹到年不年的钱的就这所天天用了呀叫我那么弄谈什么东西主用的这些名东西就蛮些天天给这么主定价了呀以什么让人喜欢修得结果
1: 主序人不忙那样
2: 定价主序早晚也
1: 那就中南村可能有这里给的没动了他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인와지 제주니 개강 신도 진부시
2: 투경안추 짐주 짐수일러 송지슈니 조람 딘자당 여럽주상라디니 조람 샤동용와 제교 개린체디 딘자당 딘배 주슈 코리오지 투몽토 뜨구
3: 百威比拉吉参见东周龙阿当吉了，研究镇上面吧。高速三塘塔桥往南部用外，真是门墩秀。百威比拉去的，大路的桥往南部用外，门墩远，真是的嘞。

0: 그래서 니 제시나 디린 참모 닝치라 차바 충원이 증명 프로법교 대처 밀린타 메토 자유체 기서범의 상총된라 차바 참모 법교 서부토의 제규토 강진 법교 너리 기로규타 시제 로가 참디 로규 체수 강삼 차바 총어 법교 디민지 사차라 남티교 선인 인공 닝지 로규타 로게 로규 시제 체수 강삼 차바 총원의 증명 프로법교 사제카지라 강삼 체와 체오법교 타제 누규탄 로게실규 너리기 로규탄 실규 참디 로규제수 남티규 사제카지라 강삼 체와 총오법교 티민지 사자라 증모모 부코규 너규탄 너리 시제 누규탄 로규제수 사과정부 듀인예매 개규제례도 샴라 랑종기 총기탄 총대조 카지기 남신군다 쇼인 他杀了托家破局追在马学昂场西塘追在托学昂场就兵破了三柱子来看马下的破局追在马学昂场松塘追在托学昂场就恶破了那就是南塘局追在马学来沃克昂场出塘追在托学昂场丢破了这一局了这么不破局追在马学昂场西塘追在托学昂场就别破了那东西了南塘局追在马学昂场出塘追在托学昂场出兵破了先后来这么不破局
1: 努拉当强了，人不送你西坡解决。锤子马学来我给昂场西塘，锤子脱去昂场中你坡。克鲁去了，真么么不可丢。锤子马学昂场西塘，锤子脱去昂场就兵坡。该在了康冲我坡丢。努拉当强了，人不西内我坡解决。锤子马学来我给昂场松塘，锤子脱去昂场出击坡。波身了，吃不冲我坡丢。努拉当出了，人不送你西坡解决。锤子马学来我给昂场西塘，锤子脱去昂场中你坡。 现在南塘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泥塘锤子脱去昂场丢破了俺都是南塘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骨塘锤子脱去昂场西破了等不住了这么么不可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泥塘锤子脱去昂场焦松破了少总了这么么不可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松塘锤子脱去昂场饿破了他这跳岗不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饿塘锤子脱去昂场骨破了点进了这么么不可丢
0: 锤子马学来我给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中你破了。活动了这么么不可丢。锤子马学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焦松破了。马干了退下了破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中鸡破了。做工了退下了破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盖破了。再有了退下了破丢。锤子马学昂场骨汤，锤子脱去昂场去皮破了。薄米了这么么不可丢。
1: 锤子马学昂场阿塘，锤子脱去昂场泥鳅破了。米林了，真么么不可丢。锤子马学昂场阿塘，锤子脱去昂场泥鳅破了。夹在了吃不冲的破丢。锤子马学昂场阿塘，锤子脱去昂场泥鳅破了。南嘎子了，看不起了破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泥鳅破了。羊子了，退下了破丢。锤子马学昂场泥塘，锤子脱去昂场中泥破了。
0: 听着看不起了破表，锤子马学来我给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骨破了。破里看不起了破表，锤子马学来我给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饿破了。从哪看不起了破表，锤子马学来我给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猪破了。娘老们俩吃不冲的破表，后来人不送你西坡解决，锤子马学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鸡破了。村子里看不起了破表，锤子马学昂场鸡汤，锤子脱去昂场鸡破了。
1: 别跟了南塘丢，锤子马学来我给昂场松塘，锤子脱去昂场丢破了。他这里吃不冲我破表，锤子马学昂场松塘，锤子脱去昂场中你破了。你莫吃不冲我破表，锤子马学昂场泥塘，锤子脱去昂场九溪破切的多。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看你人中龙青年轻烈共人见龙青年

공부 레시니 촉세 퇴부식 유보마세 미남기 이왕 촉축 첨부 된부식 기부에 예시 티르기 측당 당소 초 금지 테네 슈베이나 괴미르기 레는 뛰신 로쇼 체베 주성

비난나바초 군기 친세 따라 창니 가웨 가로타 교베 교로시바 따라 창대 로살타 튜듄 동급 양나 튜듄 간이 편신 좀디 메이트 미롱웨 조아 피바 집에 통제식 임베 대단 제베 창신니 유튜기 나바타 뒤네 튐버식 임베니 창시의 지시 직능 코리육타 미나르 튜베 고르티다 당올리 가디윈키 나바 하장 튜버 유바 춘투구 유바식

변하는 바 좋아. 거치니 셰라르 쇼킨남 락당 진에 고모 제디 처비에 루가르 시긴 바타. 제 포물 헨도 좀네 제베 귀디 표미 길린 밤 표미 디 귀디 제베 렘버 소기 도낭 체라 네 즈기 넘버 신도 첨부 템버 시긴. 거치라 주미 잠딩 미괴바 신고 태기 루르 렘버 타 신주 초부 시 뒤 주비 계주유. 샴라 계주 시버디 신로나.

0: 삼숨키 초교로 고시에 레시에 러루소
1: 칼탕 루이 규제 나웨스 르메 양탕 댐네 케레비

편종기 샤쇼스 네베 참독규기 토라 나냠 튀라 컴규 포규기 로쇼 체베 샘컴 응규유베 샴라 참두초 윈신 공주시베디 세노나

아이가 아나도니가 비나마 야로 아와다니가 비나마 을로포 모레코 다코 아우크 아토가 미나 주포란나 주포르가 보르치야 보르치가 지유어 지유가 유마나 모크 모다코 모레파크 아이가 아나도니가 비나마 야로 아와다니가 비나마 을로포.

제세 진인의 송 랑게케 아브저링키 첸제 쑥베 계급 응업중 아숨라 초용의 고체 매도에 제대로 송이 버테니 랑게케 로텐 규르밍아 추제 토위 치주 고의 갸치 땅와타 랑타 고의 갸치 땅외 계제 제대로 식제 대팅 랑게 디니 콜라셰프 아브저링키 첸제 쑥신베 계급 용타 첸제 쑥신베 피게 치메베 계급 타다와라 초장와타 최용의 차베 고체 매베 톱탄 응규르 체케 변조 디치 조어 규르육시 정규 지능아비의 최진인의 송 냠체 개초 대자련 진현 초기 다와디 제거 주시 갱구주시 냠체 개초 수준쇼 정규 팀의 후송기 대인 초배 사르괴배 송주토 대자련 진현 초기 다와티라 존내 송라 미니 냠체 개초기 저림기 왕차타 뉴바체로 동주타 외샤네 튼 첩세기 토네 타주치 규로 괴대 동주 아비지가 개급 대비용아 피게 주주로 괴대 동주 제인바 모저나 유시 Nyamche Gyecho Gyepchwe Me Se Shuyi, Jitsi Jini, Yuxia Nyamye Gye, Sekui Ki Gyekunle Zhewe, Rimji Shukin Tipyu. Kule Mechui Rinlu Gyi Kochui Kochui Tang, Rokyo Chewe Te, Shukin Ngba Suyo Yuxi Ketung Chabu Tangyu. Nyamche Gyecho Gyepchwe Me Se Shuyi Jinzabe, Tini, Rinewa Gongcho Chewe Senju Jimcha Sondyu To, Yuxia Dungdu Tuncun, Nguiso Kochui, Ngigab Zuyo Mane Rinkun, Ngyajajo Gyele Nyewar Pardu Ji Juyubshi. 이란 이슬람 지툰 계급 천동 칸키 지지진이 내주 배워시는 이란키 버그시덴규 어리 전면 주시 살수 교주 체육시 어리 선진 트럼프 지지진이 포장가보로 년주규 이란 지툰 배 전면 주시 살수 티라 들어 캠부 머 중시 교육시 트럼프 어리 타 이란 와르 카바규 전면 체보라 편제 중퇴 요장 터도 주둔 조토미 터동야 땡기 미치 교육시 요로나 진타 로초 태몽 춤제 와라 랑면 요총 주둔 샤과 지지 진인의 송 니버튼 역시 여러분아 진기 타디뇨 총 남아진 응규 통내 리민신 어리 대면 고바 용규 저와 지기 역시 여러분아 지 오윤 행칸기 정시시나 여러분아 진 탈토조 총제와라 랑메 추진 락다 체바티 여러분으로 통주를 줄하기 고제 메바 소통내 미 통주로 듄차 니삼기 퇴모 총다 뒤 투주 임시 지능아비 최진이 시제 총계기 소재 탄 지리 퉁조 응수 주바티 3년体계 所在堂自己来历了 偏军比例其次 前点起地不起扩军前举了 随军起所在松中军进堂 前点团练 披界人把图举了 归地墙提举一模式 你家了停止总体堂了十区若卡所这组前年 相重叠堂重组所属具体 当给三队日本雄路 着之前边 西边老林前过边年 忙错了 当给松着局长堂 忙偏十区主体 重十区用的塔界用举了 300度数进入时 三宝平姐, 天体刚刚也曾经年轻许差, 下面来那么天界的母体, 第二个来公的估计前面的前线大三弱。

0: 迪克尔尼，
1: 迪克尔尼，
0: 培种龙旗年轻猎户，培建龙旗仪。尊重他，龙旗对。
2: 尊重他，龙旗对吧？
0: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图，米泽英里对卡尔冲。
3: 恰恰白马党从别。中日国在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三十步。
0: 尊重他，龙庆对开了。
3: 尊重他，龙庆对开。
4: 杂志上登的三条两个公告上，定地李三郎，中国内陆的中部北区就起幕。朝鲜经济战不同，虽然变成了几批的决定，美丽比军抗的比军难为。中国内陆的东区朝鲜是这些人吧？抗战马步没那么小的，平壤的平盖农村几个主党团派了，总之文山党长呢，杨俊秀就应变，三郎有票。三朝天界，年别差不几个平壤抗日决定，总之就这几边缘最多顺便东区了不起，抗战马步没那么小的。中部部曹雪芹尼记录七吨电击军的落入南京图全电密扎几个轻度古冲不当记录七吨电击习主席的落入路面名图呢毕竟都空面铺在路面抗击才会那么靠近记录七吨电击恶军的记录入天仓人严格全部穷的毕竟给露出表演之外人得所不会穷不当记录七吨电击出去是什么到了你别最终年龄共产协助协解脱，国贼并不做不实。曹雪芹呢，那篇给尊重开往战斗车和是引不马赛，他同两岸党、各州党、这里所这边内蒙古人都开心，天水国给点就给党，两岸不仅咱们能有不实。抗战马步没那么小的呢，曹雪芹给抗战了年过全部穷的，毕竟陆军表演是为人的数表演，越碰让他给错啊几目入，咱不是引不的了。全动流加上艺术要讲，空气过载人了，流解决的没出不了，甚至突破流送出咱们下南越北的信念。坦白讲，地总超需求吧，总把不高位提出给流协助加工能力。抗战马步没那么西北尊重敌人，曹雪芹起我有人路给杀中那么的点呢？这里经常做了松脱，是的，王学姐改革。军政及勤俭习严格度作为策略，改革军政及基础制度，开发度稳固确认了台湾女主文件度社会救济及下来决定，稳固确认党提了点睛之外，改革军政及基础提议，其难度解决大多没被列给三万点月，救济贴尊重敌人，正把所需全民素颜三万执行再不当机，勤俭习不积聚及存积。这里勤俭去，每当每晚去给我三碗点不汤。你怎么着能给镇北方面三角的、马角的、西格索，让军军主得不穷啊？汤松，决定给苦人们呢？这里给勤俭满人大心，年贵都住足差不多，我这不当西。镇北方面单角给团呢，天足三角汤，西角来不了村不汤，我接。这段日子了。中国陆军团的增重预估，现在给多都不出一不是。下面来听解给中国内陆的中部北区做节目，曹雪芹给赞不堂。虽然变成垃圾皮的究竟，每日比军抗的比军难为。中国那位东区朝鲜是这些人吧？抗战马步没那么小吧？平壤的平盖农村的改组党团吧？总之文山党长的杨俊秀不提，刘阿杰不提三罗呢？下包预计春夜的那个呢，抓光明度点的，天门地平吧，江门松柏落住空间去，和唐德仁三处都往前着，是四十度送完他。崔茂义结束账呢，宋岩俺们对西康都立白菜，各自给大哥对吃干么些，那都学历困难王心，下包与通话堂你玩真呢。家用群结修瓦工呢，谈得大个个性欲，全部正义的表瓦阿琼是具备。家宝预计开启呢大外资，抵达南 계지 첨부 진체기 꾸기 대탄도 휴바 거틴치 첨부 차지 휴설 남극 거틴기 진두 협기 배면 덥수 거진 세슈 니구르 쇼면 닌쟁근도 차량 러린 푸동 통외 빼달 휴덥웬 원장 원체 지신 매도 뉴줍 차교의 땐 공수 첨부 순남기 초래 매도 덥수캔 망가 문지당 계제 진이 통주수 교대 닝은 루프루 ngante meto kapur jik jik miglam tu churpa tini hindu nyebar kawwe tapsi yuku zaydu juktar pumbat torang la tu sunjing. Cheki da la puta bu jenre zayna dini gebar juchir bujju yinyang tingkab namsi cawa chiwe ga zaydu ne jawwe shunuma ta la gajin sowar toane ngonjar shu minu be shu chi di didang tang jay di bulam shu lagbe geru chel 공감대회 민둔당제 첨부 자윤기 규비필 자보규기 천이딜라신의 중단진신 자윤지구 이남 초신두 지치벌 개무 매도 품부터두 지일랜두설 대자보규나리 교송내 고유내주신수 자윤기 고태달선바 야중시죄티 매도 태다 고유띠내수 깨는직 지선내 최망당냠두 dōngi nāngsē bēkāng tū gyōbē. Tēnā, xuebao chāy tāng lindai yu, jā yīn chūn, jā xī chūn jē tāng chē. Jā bāo yu lēpa tāng xūnumā tētā kī xie kē kī ngāng nē, yāng mī jīk lēp chūng xie sīr. Jā tēn chūn kī zūm xīn tū, kōmu xēn bū mā yīn, lūpūr yī lē chār kū kē nē chūn tā kā xie, chī tī chū tā chē bā tsam tū tsang mā tū chūng xie sīr. Jā bāo yu kī zūm mūl tī, 원점내 년종 초보 주교장 다제 중세 양법판 시주 대린다 주기 단다치 마차라 투방난 교통양매 원장 기초 년종 초보 주는 커뮤니티들 민유배 대공수 먼저 안심해 자인 춘기 중세제도 기기장 메뉴는 현수인이 시 서외 자바오유 날 디니 튼신 수유당 튼버시 김배 장면 두께 70기 rāngrāngi gōngzhū lūpūr sūngnē sāmchū dūr gōbālē. Pēnzhūn kīngkyōng zēchūn nāng mē gō. Jēmōn xuebao chāyī tāpchū dōmbatā. Jōngmōn līndāi yūgī gāng sōngchū cīgā sōngshī jē sēr. Tēr xuebao chāyī, tāndā mī cāngzōm chūng mē bē, chīcab nāng mē gō xī jū bē tēmchū mēnchī gōngdū lī wān jōrdī nāng dū hlāne zūmdān jēnshīn. Zā chākba lā āng. Nianzum chokpa zunna komun maigui tangdu langdi gondum chi. Nga lu jitu komun chen tsui didar chungyang, shibdu sanba na, dagi nianga zon meshin xin singje langne ji yong nyamur dingji du songne samchui dungu ma chung. Tache zhongmu sumba nianzum chokpa zubara zhona xia na, komun ki la chokpa sardu dube rokpion xiu chok ji isir. Linda yu nari, nianzum chokpa zungi yina rangja nam, Nyanga zomba bu yinbe, zha chakjir tongmar, jemu zhungmu agu jinsa tang jebe cien ta gyurgu si sirwar. Liwan nar, titar hindu lik, penchun cienbyu shuju nyanjir cien xian ma su na kala yung. Komun ni, menche debe sunama gemu si byodian kiwe dila suigang lingzu ma ji ji sir. Jatan chun ki zum simbar, komur dōngi nāngsē bēkāngi gēmā kīmshūma xī bīgū yīn xī sīr. Tēr jābāo yū nārī, gēmā kīmshūma tāng jindā jībā tā ngiān jīb tāng mīndiān lā yīk chō yāng chī. Dīnā dāngshīn tāng lēshīn xīndū māngwē tīnzhē kō tuyān tāng jārnē suyān lēk xī sīr wē. Jā tēn chūn kī zūm mūti chēn chū, kōmu lēshīn tētā lā gāwē lēshīn wāgī zhūn xī pūpē tū xī sīr wē. Xian namki dini nian xin yi le teba xik duku xie sir. Ter linda yu ki zum xin du. Qian zu gyokbar diru chi wong di zui nian changdi du xagyu xie ju. Wen kyang xian namki te kudun ma tokbe. Linda yu ki gyaryang. Zhong zi le xin lu mian xiawa gup ji sirwa dar. Jia tian chun ki zheng yin le xin wagi zheng yin sirwa dar na kong ni xiawa yinbe gyokbar cui xik ji ju ban na. Cang mian tuan dua di. Hakyu che. Ja ten chun ki, ki ki tam nyan bu xiewar che du. Ki yang ce me gu, komu ki la zimin hindu weba xik samlo tang yu ji sene. Ter yu mi ta la, ngun du kongma yao yi semo 오홍당 뉴잉기 치매 뉴마 틱저 줄발라 생존 뉴마 뉴저 시수베 다자 린다유 콩 뉴저 제도 휴라 치매양 롱와 라웨 레 네티 뉴마 남장 틱저 줄시 치외 콩레 뉴저 제모 시 변할릭 시스 슈누마 시안 남기 테다르 퇴바나 테몬 대신 신도릭 시스르웨 린다유기 고튜디 지양 마메 리원키 좀미미도 코미 종무 겜버 쉬어바오 차일러 양 젠 징주 가시 여바식 삼루 땅신 시 선만이도 젠주 진저식 여지 치발 리원키 자초 도래 지문시 수지 여베 기자기 메바 치달낭 시 주발 자텐 춘기 젠디 몸살치오 시스 자보 주기 달라양 민식 난규 공바시 앙시스르와 쉐바오 차이 쿤줌 교신발 키라 레미 치치 시베 쟁아산의 유바 디런 힘도 참 시스르와다 리원키 키라 응은의 유베 쟁잉바 이거 콩동기 답부 시바 대란릭 시스르와 자바오 주기 쿤줌 묘신 총두 제베 레디 랄링의 지치 지스르 양 쉐바오 차이 나리 단위 고묘 키라 치 참신 신도 법착비 천식설로 직된도 치 근본이 조뚝기 나타인라 대신 회바양인 딘인 직도 제미차장 키라니 송도 제네 두배 나타인 대류지 변화릭 시 세르와라 자바오 유기 딘제 톱단 매장 키자기 지도도 마월 기식지 세르 대지 린다 유기 지도도 매배 클래틱 딜리 키니 가주 토랄 내제배 가주 세중시 변화 멜릭삼 시 주발 현주경 디달 부경릭 시스 리완키 슈누만 니버당 시버 첸진저 수교시 서버 자잉 춘키 만주 년아 좀 메신베 되미도 명단에 지치 지 서버다 자텐 춘키 디달 인간 명식 딱발릭 시스 들 쉐바오 차이 자잉 춘콩 영자 개베 중원수 내 개베 영재응어 시다 슈누만 시버 초기기 고르웨 시간도 내 개베 초기 시간 시베 천수의 초 지슬 리완 날이 대단 리경 겐슈 구법라 시나 코모 겐베 기자기 코모 삼주에 따도 자규 코모 시베 된라 장매 몇바 튕겨르니 랑지 및 뒤인기 초바 주토 코모다 슈누마 니바 슈누마 시바 제기 년아 좀 미신베 수두 퓨네 자와 시엔드 채널릭 시슬 자텐 춘기 좀심바라 다장에자 수술 명시 따심베 대통 정민의 변화 명살바닥바로 교통지유 제수 변호로쇼나 체바주의비 경계식경 뇌조차교 시에슬 리완나리 년좀 촉바 주신참수 경계 뇌조체초 내기 동네 자치외 대초바 주는릭 고무 년아 좀 미신경 년아바 기자기 통중만나와라 고무 진다기 군방도 현나 미글람도 지바 용인 실제 고무 초병기 고살양 고교 왠장 초병 고무 직규 글러직 대동 초병 신바 니 교영에베 이케닝바 영재왕화당 초기 세간일에 직기 양악이 자신 땡기다 직기 좀기 토라 다실당 지 정수 투겐 시교 계좌 시부 양아 좀겐 코날 내싱 내자 손부양 좀겐기 콩내 머퓨발 게디 고주당 라겐 라워자 중나 쇼로가 진이 잠배초 디다르도 초바존의 진저도 제디 코뮤 삼주의 디다르도 만나나 코무니 상부 쇼다 차장 슈뉴 채와 더부 용줄레 만데 시스 자인 춘당 자신 춘 니부 남근년 좀더 조나 미치양 다름 쉬어바오 차장 린대주 니부 년 좀더 신도 개배 공기 랭무타 퇴바나 대전랑 이두 텐의 중디 공익기장 대달 힌두렉 시설 자 텐춘소기 장 자잉춘 송 조나 대튼 세월 독배 예카 윤지치 미신발 대달 제규를 내내 자 텐춘기 존미미도 랭무체튼 대달의 특신미 당도 코뮤 삼주 뛰어장 다제 키숨기 코뮤 고정능균이 교초에 내라 시설 자바오 주기 디다르도 튜나 랑자는 면제 숭예 튜의 총대 챈조 시 주발 리완키 케니 남인양 치접치와라앙 디린 추두루와 잠임베 튜수 퍼번나 코뮤 케남 덴창베초 지 세르웨 쉐바오 차이 소규 체자 뇌덴 케나 렉 시스 테르자 텐춘키 소규 망차나 차주메베 다르 띵 니숨리 잠촌나가 시타 쉐바오 차이 다르 띵이리 촌나 직 뇌덴 케웨 체자르 까고르 링메도 소규 계시 수식 디민기 뒤수 총무 현나 공기 파도 땡직 초광 양나 공기살 두아 양나 딜 용어서 강체장 메튜버 메베 디단나 조아 당 템버줄 시 서외 현남기 진짓 직규도 탭디 대외 렉소 시설 테네자 텐춘기 디테기 통매 삼주 다기 된락베 당도 내 진다 차그 디다르 맞추나 고무 대초 당 메튜 시 서외 리완키 딘저히는 성인키기 응원라 렌직촌의 멜릭섬 시 서월 직슈기 성인리 디린렉 단단히도 촌은가 키기 고주직 묘식 영재응화기 자진땡키다 초기 시간기 뜻입낭식 지이슬 자잉춘기 고문섬나 개죽바다르체나 야큐르윤웅 매용외 자진땡키지미 술도 매교 시이슬 양리완키 코모티 응급 따나 두배 안제 메토 카르부 품베 토크루와 통총외 켄츠 딩이 좀더 꽤는 메릭삼 시설

당장게 철골대네 지시. 잠시 응애포 마통 파도 구괴나 내립기 년좀 남장 걸어줍 지이슬. 대네 자인 춘기 디다르인은 고무 자겐식 등교인 시이슬킨 배좀기 등도 성대 냄미도 냥하기 땡주식 낭내 카치외. 대땡기 년지니 색발 등바 인두바 디무르 현소 제배 창매 색발 등지 힘바 힘바당 땡주디 실랑디 카드 테니 쿄무 슈누마 찍라 예기 강야 중화식 표식 지에서 쿄무테 골라 니네 네디 고시 예기직 표베 자인 춘기 직제 강바 당부 타겐 골라 니바디 자겐 연시베 낭생기 예기 주순바 고시바네 림기 자르그 시 스킨도 나리앙 자겐 예기 중불랑디 채무식라 자켄 윤기 챔바네 예기시 나도 강딥수 렌도 죽바따라 채무 봄다 라 슈 쇠 제바 시든 자바오 주기 봄당 곧 디니기 자켄 조로와까 시주 익체 십슈에 낙슈와 차잔 시 잡슘 제베 상마장장 쿠심부르 노삼 동시크 린대유 직부 등신라 지지 제바다 뛰기 종라 따왕 양나 셰다마탄 현도 체계 괴발치 자잉춘키 셰다마시글 쯤윤격칠 멜람도 숭에 튀와 시베 도부 강지 바투주 도부디 참물징제 춘숨레 매징 바로월 격배 만조 공도 냥아 쯤마시나 체바주발치 테네 유잠 송완나 통말 자텐춘데 쯤시 중외 나도 뉴구 토하신 지바당젤 탁주 련직체네 자영춘了这 天内 雪宝柴了 자초토래지무키 공박콜충암시 지발 직슈기 점시식삼로샤량 리쿠식미 지랜듭 자보유기 개블라체디 캠수 파주초주치신도 린다유라 키순당 공주점시중신도 지세월 린다유기 첸了许多能美교 시설 자보유기 雪宝柴以 娘啊, 暂时不通完呢, 哈列个把西个郎度, 各种从康藏的拉美江, 或者正是修路个几个没穷, 是死了的, 杨林带鱼了, 各自是这个月江特东下连起, 萨德做不了修炼进者, 及绝江, 继续给你, 开亚马切, 杨家宝鱼给, 他那起了各地修工美, 灵异了马对不怎么个, 是死呢, 조지 잠도 겨티 랑좀치 리원키 난주 년좀라 따그 대 찬삼수 대둔잠 머신바 유나 딜레 체바 주규인 시설 델 자바오 유나리 멘제 디베 소나마 게무 좀라 미케자 따워 켈라 투 창웨 제기 링이 70 나워 코자기 지구르슈 시설웨 셴남기 장 고적적히 일레 메베 취된 Tine tongmar jaten chunki nyanzum lokpa didar. Nganche meto kapur ngakpa. Nupke nyewe shalshar chupe nyingze tumche dubu go. Chupe jangku rabdu yokpe simpu shuki meto pum. Kangti laksam yangchik karyang chimi zangwe chundaka. Kawe tangchen shatang ryuki silshing nyewe sendean la. 年年几个新竹塔内将近年别年列车成功打死了天日车内制度南扎齐民训科格尔旅立长松新都节律定时密码玩对别女性科目当作阿伯尔为别团三岁结束体育密塔给拉的阿举切天内学宝柴以年总落把地达尔 메토 제부 개념 덴치를 니몽 덴베 라코로고 추품 락도 추비의 기지 추주 덴베 메토 품 갱무 만당 추기 타들 뚱기 도게 땡나 갈 세추 랍갈 당기 제베 니월 창베 강해라 제지 마규 장말 규지 이게 제바 학바르센 냠게 접동 영지 응을라 정신 퇴배 치매실 줄리 진상 소월 되지 장단 장망 원바르차
마추 마규 갱면 냠

0: 那张南措您就来西北路西街年北就过去都年不年的钱的就这所天天用了呀叫我南龙潭三丢零住用的这些名店需要买些天天给珍珠店家了呀以什么让南喜欢迎需得叫过
1: 平常龙七年七年后陪给龙七年他的龙七六七年前输赢
2: 李正第二个组织进入了对白且那么写不来其他学界过了压抑呢个组织我的徐子玉他学界写的明天的就说不得学界写的明天的就说我的压抑呢过不成用这样也说不得学界写的前提到说过的用这卡的是呢学界的车啥打打打的不得他可能是打的不得打的不得铁松个气索个他的脚外接了压抑呢电接团队的马座把人上马的接把长白接了压抑呢团恰当时准备团队队长他解释了不多了明堂气索个他的脚外电接团队脚了电接团队马座把人上马的接把长呢天天团恰当时准备团队队咋定的这个压抑呢他解释写不多了都对着这徐伯云呢绝对他们准备可顿点吧要么呢绝对他们三万钱把银子他们就是六百银子呢这个人啊他们给胳膊了呀造了呀顶着就送不得那顿输了五七年提了送不躺不家提了二里送不家提呢他们的结巴我是直接说了个这个我做了呀那提可顿的三万钱吧的直接说了个这个地难呢对个七缸送去多了对个七缸送的我做了卡的谢谢钱吧的吧是呢他这车给主主主当的我做了电脑吧的他们刚刚是多了天呢他们的钱吧我是吧他们刚刚的我做了卡的谢谢钱吧的吧是呢他这车对对对送给天康电白出的呢按照了我的那我的想了他这个是穷人直接说了该记不得那的让那七缸洗不得了呀那我的是输赢的七缸谈过的那天输了五七年送不得那天输了五七年洗不得听到卡的电话的是呢我拉顿胳膊了呀我的松心呗拉顿给车三十就输就完了三十就输的五的养十九的七八养满了养十九的输是呗挺大的的当我那输呗接了谈点内档的肯定就差不多呗是呢三三江就差不多了输差不多了输差呗接了三三江了内对不对刚不谈过的他们的内啥内现在修不得那的存在卡的电脑的白是呢俺都特定六种企业的囊顿参照哈界的存在的人但七百三不到的写不呢七百乔瓦的钱呢乔瓦起码了九位存在电脑的地卡的是呢提纲一百的人但提纲一百个的卡的送的是呢铁啦顺便躺不假顶着送不得第一个给铁是多了铁的卡的是呢狂了样六种钱用的能行铁的呢特别的没他过的全都可给扣我的是呢拉顿给车速了样屁股速接样学不去速呗那呢撒样了那不去罢了我的了扣我的铁拉是呗拉的卡的扣我的是呢有点不的塞不到的写不赢呢狂多我的松身呗撒样了那也不去罢了我的了他塞不到的写不赢呢铁啦中草的吧顺便躺不假的是吧顺不定的得把顺不了夸的吧得把顺便躺不假的也顺不得躺不得卡的是呢大胆的吧接着铁啦顺便躺不假啊铁卡的主不的是呢撒大大大的主不的吧接着铁啦顺便躺不假的这个那么的他肯定是掐掉的是呢撒大大大掐不的吧第一呢提纲一把的存在的大的点么他七缸送别给了卡着送别的是呢铁了 얼리 숨바 자가래 숨바데 테라 얼리 숨바 자르시베 테디니 테니에 데마 타과 임바 세보라지 시에베이나 콩도 댄싱베 사다다다디로 고고고르발라 달라디 카레스메 유덴바레 자세 유디 코바레스나 사다다다디 임바 댄바르발라 테라 세디 도르디니시베나 사다다다디 코아레 테라 얼리 숨바 자가래 숨바데 얼리 숨바디나 알리시바 양기 지민 르발라 다우나 양기 지민 텔레 치다 코바 코그레스나 얼리 숨바디레 숨바디 숨바디네 카레스나 정보 르발라 제자 사다다 따디라 정보 자와 테 다 카르두르베스나 사다다 따르무데 주르발라 제자 디 자베지라 사다다 따르무데 시베 사제기 제디 주버레 르발라 제자 강고 숨바디 제시 제 차베 지르야 안도라 카르 시바 초와 시제 카르 라드 체브르베스나 라드응기 체디게기 낭네 사다다 따드무 데세기 라드응 체디 사제기 체 사다다 따드무 데시바디 두루디 세월 체버레 다이네 사제기 체디 사다다 따드무 데잔도 머체 더동 카르요아르스나 대탕 나가는 신기 대양 여드발라 하제 체도 숨르발라 자완나야 응우스 때마다 카레스나 사다다 다듬무 데데르발라 다듬무 테탄 다듬무 데니디 컨데스 코고요레 샴랑에 디고르 양어도 슈군다 다듬무 데탄 다듬무 테디 컨데스 코고고 유메 양만나 하제 체라 컨데스 두고고 유메 기네든 디토라 다저그 제바 망고지기 나라야 있나 슈디에 타정 못해 따정 못해서 대시 능그대 제당 타정 못해당 따정 못해디는 슈디에 임바지글 야이나 문지탕 대시 겸바디나 망부통규어래 광송스문는시 사다다 따정 못해디나 자외난라 야이나 우수 댐베 학제기 체지 임바 라드 송스문바래 네 다리 대 대시 슈베 규림 난라 야이나 슈디엔디 카르시어라서나 슈디엔디 타다왕게 따정무 데츠 인스 대시 첸두유 타정무 테디이나 슈디엔 마인바지기 응원에 루바람 양만나 대시 치두유 다른게나 양아도 슈디엔 따정무 데인 다 슈디엔 따정무 데디인데 슈디엔세디 나도 콩랑오드 송스문능신 다 근데지글로 코구가르스나 슝디 진주기 차와조르드웨 체당 나미소아 딘루디 댐버르와라 디나 금제직체 금제니바디 카르스나 진주주 양나더총당 양나주디지리기 테니 라튜마르규에 나미게당 체디밍기 체소딩기유자 타다소기 지르야이나 따정무디디 전도블라 예밤 양만나 대다가 지라 따정무 대디 자와이나 다튜마르규에 인자 슈디엔 샤와지로 코고유스 다우나 다정무 대디 케바 망부지게 슈디에 인바라 문지 탕 대시 능이 요리데 내 체비나 다정무 대디나 슈디에 마이 디 마이베 군제양 카데레스나 학제 급수 중에다 참조를 학제 요르와라 참조를 학제 겁라 다듬 못해디 참조를 학제 그 된댐바르 주베 꼴러야이나 테데 겁러야이나 자와려야이나 무엇을 숭난 거래 배차샤베이나 테데 겁 자와라 강민 주베 야타나 수발라네 에자와 터니 왕토 숨인데 외부 왕토 시루교 퇴기 왕토 니인노 시베 치강아부디니 투미삼보데 대대급 자와라 숭배 셰미 카지리 셰미 티다가 낭네 지강 숭배급라 대대디 퇴 강댐발 주배 추시 숭배급라 터니에 왕도 숨인대 숭으로와 대대디 터니에 왕도 인나 퇴 숭담 댐발 주배 숭으로 다우나 터니에 왕도 숨인시배 숭부소수 가르레스나 터니에 대마 타과탕 다가는 신기 터니에 남당 신전 대신 터니엘 학제제를 제상오나 터니엘 학제제 이모이나 터니엘 학제기 고든 댐발라 테다 주고 유스 자와라 무엇 숭바 인자 다들기 슝디 대시 치베 규림 난라 편주 제차바 무지 조이베 튼다지 인자 와라 테데급 참조를 학제기 된대발 주구유스 송바 대신 되네 테다디 참조를 학제기 된대발 주바디 자완나는 원수 송바 인자 되네 테다디래야이나 네 대시 지도자네 슈게스 머셰브체 원의 중외 테다스 시에비
3: 新建那么做公共上谈到一天那么做新新把天呢平种龙金年轻列公培给龙金给龙金六七列前世列前地能平种六的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几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
2: 진주로 마드베 태랑원진 시에베 겁라 태다 시에베 겁라 태니 학자를 죽으리 숨으로 와라 제자 원의 중에 태스 시에제 대시에 채나 야구 두성괴 태니 학자를 원수 주버디 자원을 원수 때문에 균쟁게 와라 이는 나대 때문에 진대수 코나 득이래 성괴 또나 카드스나 슈크댄디나 따정무 대체 응어댄디나 사답다 따정무 대체 다가는 신기 와기 와도 충의 대다다 숭디제 저와체제 모두탕 문진 대시 체베이나 따정무 대대양 편히 학제를 주배 된디 댐바 인자 니니 학제기 체라 누바레스 퇴용어말로 야이나 따정무 대탕 사답다 따정무 대 대신 따정무 대제 학제기 된디 댐바 주배 주디 대말 제외인 학제기 조 전주 누바양 카데스나 상마 진밤 제대 상마 진주 댐바티 인자 민례 학제스 로르와라 학제급 중에 지강 시부디 난네 타마타마데 테네 상마다 제바 오스모데 테네 상마다 제바 오시베 지강 디라 공동어데 송스모 능신 학제기 체 순부 tōng kāng dēnbē chū dī ngā tō līyā sē shē chē bā dē dī nāng nē tā rōng tē sōng bā dī kā dī shē bā dī bā sī nā tēng nē dē mā tā bā dēnbā dē yēng nī kā gē kō gō wā rā sī nā ngā rō sōng sīm bē tē sō gī lā jē chē tē tā lā yē nā kō gō wā dē tā dī jē līyā lā mā tāng jē bā wō shē bā tē dē dī dī sōng gī lā jē chē tē tā gī tōng jē nū bā dī nā ngā tō lā dēnbā dē kā dī shē wā rā sī nā 电接团马座吧 上马的接吧长呢, 团插张席对不对, 车银章, 别查下啊了，俺都推荐给这些读者呢，别听这下边呢，空气中哎，设计给这些写不呢，他嘴巴通过听的是电差不多了，嘴巴咋个子，俺都电差不多，空气中哎，是读者呢，空个电的读不的设计，给这听的写不的，他问的，长长的呀，那俺做娘教过来那听的，那个完了。 空个中爱吧的卡里呢，这是一个中忙爱吧，谁能个中忙爱吧？人家明明空个中爱吧的卡里呢，要不那段堂全大点的，谢谢钱给钱多，那俺就杨杰路卡里话的是呢，空气中爱的的姐姐，空个中爱呗。 用这个节目成功预备团队不完了空个中也被用这个卡的是呢可让人呀住宿也有吧女吧也有吧可让人住宿米线了偏北桥前给生吧上过都也有吧因为他不是养也有吧了说白用这个忙大的大众的地接了呀就要有了吧别的能行呀俺就别去虚伪呢 冲了亲是多少呢冲了亲被吞大丁的是电被吞大的可电差不多冲了亲冲了亲被接了特动样巧我现大丁的钱也把样们呢听们被吞大现大丁的主语被吞大丁的我们被搁了呀人家俺就卡着了呀冲了亲的天女加了女西北都不母体长也要着完了前张 공도배샤배땡이가로게톰라친데 공그 좀 에디시베 데디니니게 카르샤브레스나 주든 항마 딘주유바 댐바 양마나 주든 항마 댄데 톤차차원시 댐베 누바 댐바드와라 딘데송다 배디리글야이나 카르스나 항마 드메 누바 댐바 인자 하제시에브와라 학제기 통역이 죽죽고라 다가 안도도 공항원도 손수문신 학제세디 조의 누바양 가졌으나 제된 학마 진규 유배 통연된 바지를 와라 달하반 진규기 남배원의 시에베이나 망우천제 난라야이나 시에미직 숭요리 디 가졌으나 대설 학제기 체티다기 통 강된배 추디이나 세세 야구지 시도도 망우천제 난라야 근데 숭물했으나 때니 항만 유바 때 참줄 와탕 담자와 현진 바탕 숨도 떼서 또 시간 숨기 토하네 사제기 채 띠띠띠 숨기 등 강대배 추디나 때만 낭샤 망우천자 숨만 낭신 사다다 따정무 떼서야 자나무데 때니 항만 유바 땡그래 숨으래 때니 항만 유바 때 항만 유바 땜바 죽버래 나오나 항만 유바 텐 땜바 죽버이나 항마 딘줄이야 나바 카르카르 요아레스나 지강 이바데 참조 와탕 담자와 숨으데 지강디 안돌레야 튠니 때문에 와라 사제게 체띠띠띠 숨게 담무 카땡그레스나 참조 튠땡그레 니바 카르 땜발 주고레스나 담자 사제게 튠땜발 주고레 숨으데 다 지강 숨백으로야 딘데 숨으데 현진 바탕 숨도 되세 공도 시에베 참조다 탐자장도 멋에 더동야 현진 학제기 퇴양 땜발 주고 인세 남바 숨기 토하네 상마 딘주기 퇴 땜발 주고 인베 추디 안졸이야 세세 모두 나와래 리젠 디나와야 네 달 학제급 숨베 자와 대다기 고등고라 모두 슈바 탕자 학제기 채 데데데 숨게 퇴응 강댐발 주부에 추디라 지남바탕 지남당 강탕 강유미 골라야이나 모두 슈바이 리제 치매 나라야 학제 시에벌레 퇴응기 죽두 치다도 제제 모두 슈두유 가제세만 보남기 두도도 산라나

平江龙城年轻离婚呢谈的中央民办关切龙城离婚期票价里程巨炸七个人。

0: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仪。
1: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仪。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数据推测仪。
1: 生来给公看生，想来生给娘家里才秀英。这个来困难比外难去。几个夫妻习近平去，孟西新州里啊，兄弟哥哥兄妹穿短套。孟西新州里参加马拉西比军空堂，六在给年段用给年家迎别，学在二位切瓦堂，切得二位我有给托年。孟西新州里啊，兄弟哥哥，让给给同妹三段女不切入动瓦堂，参加给给可多千组用给孟西二位点读动过游戏，年段难遇。这个夫妻总是开心了，家妻参加六岁连段白出，连接生活充裕。场面，这个夫妻总是开心给广东人，年底俺六九堂，可娃十七零九堂，当中央给特区美女广东杨大去不吃够，看着贵州给三不堂，简直可心，连间住新界七十多久。孟西新区里啊，模特曾经也不借钱年，就在他为参加人畜谈，让到让别用话谈，参加几个可多钱做公车去，变成火大车个演戏就遇不人。这个夫妻习近平看，党中央给孟西新区里啊采取通勤能话谈，让给给孟西新区给就在五三特别套路主角规定单那有。明儿日可三边参加三级团团练普救了，参加牛不穷心右边。我最苦个同情他，这弄呀，看得脚不疼。点点俺孟西新州的连段天，你日连任开进讨下年，并且明白凭着三不团结同情全国是点难遇。这个书记，这个全国他责任全国了呀，兄弟们呢？孟西新州买来给国不离国全国。卡教是以特区车队军控前年，孟西新州的卡教作务堂昨年开控二位卡三所关系年度难遇。场面，这个夫妻松懈开前年，时间人话堂两段配送操编，孟西新州来兄弟哥哥团购的卡教三段堂，作为最送七月扩段难遇进，加起参加两段编，落着电表三段堂，各多各三七月规模千不贴不堂，国家难话是日解决度。上海郑州六千给六级，中国财政领给原始丁奎领去。到我西边当官，俺从这个书记习近平给郑州六千时给老李亚镇边青年教瓦堂，让这个书记长途松懈研究穷文，规模千不贴不谈七不几多，跟着杨哈将几不银别从哪穷。这个书记习近平供我们去归堂，供我们归地，供我们归地接单那为我。让给给孟西新州里啊，通勤七三天，俺穷人没别菜多，拖着担忧。孟西新州里参加新州的规制区给路政站是一百毛钱，参加三段的种子堂，就在头位参加人畜堂，让到让别给孟西特区的内部脱下有接送度。中国财政一看，深圳完全落在新州领的院长，新州把流程利益。两个前给吃过酒的别骨头落天，兄妹穿都天着西穿不天。穿戴人心给团年堂，我有给团年，陆狗给团年节还将千不点雨。中国南北停热煎堂提醒，我去参加给给可多千组共七班，我去一百多人去中正年各处参观不堂，秘密看年南大参观的比批改给团人天着西都里边。提托年当堂给课堂黑板图，几个书记还将定时别特聚给大世界把村个月。贴定几个书记送谢礼，我就你去给读书体力通穷些送读。几个书记习近平去，六书堂参加给新店民的批改动画，是几多规定当年，孟西新州给新店民年本卡读起动画。新店民的蔡龙勇为去年里啊在送堂，参加六书团教案，民的所讲区别，南水历史动画。许多新店民呐，入脚数千千吧。这里开边人多，特别多啊！这些地，孟西新州那小酒店，许多路穷二位忙为每次团年七杀给我参观。参加六岁连段边，让我给烈日连年里啊写春联，给可给六岁参加新店民的十几多批改动作的规定单位，特具规制团购吃起，别准体外七万七块写送度。吉林六千给六级，中国财政领给原始张希银，投入三百小村，让给给在高新州来也给千不穷年，今年千不年，年主他年轻千百巧手，更多着心右边，闽南给团南千百，同每三段给重建开机投票。 天堂中央给孟西新旧里啊采取通勤那晚来穿新衣龙阿前给吃过日日久让给第二怎么脱退休人不前天里啊孟武局长军团啊潘女用话军口切土别几个季度教育我最突然落地新店民的资讯所讲堂孟西店都动为七十所给七十年点里啊第二孟西新旧吃过普通都准备普通给许多新店民的保险所讲切有几松度南京六千给六级中国车日林给原始哲坛民题我最近给书记习近平给松懈开情给组织切不同电梯你给他就人心给屯尼拉广告为定色联邦松狗你他极度脱不切邦狗就二为定色的动物连根基不苦配不切邦孟西日前给那么多为狗就吹的切邦普三月不同天气给西的电邦明文别都不说月不接给普中给寻了那么体外忙完孟西心就拿手狗切断切邦我怎么写多堂我怎么说句我怎么批准借钱别其他准不借钱的别准钱别给客给参加门市电动动气落住堂都不需要提为门外技术比我堂就在头为参加人处堂人都不让别里要规定动为天那里要从这三不对个堂切记三不就够引起松度这个书记习近平给孟西新旧里啊夹脚谈给林七脚兄弟决定现在给孟西只贵开钱马拉监督规矩谈总共切不同孟西新旧给开局谈吞别日益顶着马拉推仓的动物孟西新旧明年列个谈作为拆建历史动物界切的关于扩阳谈他们里啊随共切别杀掉苦肉丢过苦了西部三对车间那人滚啊修年苦了西部参加结构那胡大修过是年度那月场面让这提大给如同习近平给索性南为当中央给千日给去年里啊进教堂参加米那脱过去把抗力成个月场面新秀体位电不堂才就体位无语住给托年就这头为参加人处堂人都让别用啊切不堂参加给给客多亲足够恰切别特胡大切够归家感那月接送度中国车日林车队车帮车日批准三对地年给新秀把陈林林去儿童革命艺术松略到处举办这个书记上海参加针对了信息能够那群参加先天民的参拢用完，透过钱不难为。个体对俺当里呀，开始过度给三不谈，坚持从那什么穷。其他企业的虽然不怎么区别，而数量低呢。孟西新旧体外定色谈，体外五年用完贴，什么是期限员？听的熊美聪对托这个书记，孟西新旧难看，参加新旧明年，若是竞争结果是秘书干年年就难为。年三班这个书记孟西新旧难看，参加新旧明年。五年什么是能够多年穷？我哪里啊？新规还将钱不贴穷了？我最终归孟西新旧，我为多撇当年。孟西新旧给给给给国库，我为所相对学统一应变，新修改钱不给穷，写松度。
3: 第一个五年别问年数，中国中央七岁就业，到我西北进修给你给切入了。南国南西南国阶级南北切入东国天，年底六将听你那个把切月。中国中央去积极出击习近平给六将左右能够。北投空白塔出现突围叠加了解决了七个级别特区的突袭多年南国南西南局阶级列队业务主编开启人心了文件抗力七不谈人权南西文国塔开店就被女伴休息了当天密码盲索给厕所塔就努力给叠加了松江电梯接轨线年度能源车动土当部阶级人权南西国际行政抗议路段杨思全给年度地铁设置了塔来给中国队能源中央七十九届六队南给设置了年底昂三南万马赛传统洋能源。习近平给设置谈传统生计松懈开始能源。空气让给给阿公阳性加起话谈，萨卡木肉丁些话，农民群众忙活节约别，人群女子团老话谈忙不团个月。党给促进学习把作数，党中央给南国南西南局阶级来团体。民望给地图谈，阶级给地价谈，只要有别，团结协同进天，他们才用接的。都是来给我动画谈，这个是给我举起吧。马拉组织六百七十动画所一天，规定忙不闲年。家姐连接把他忙所给你吃的，人均那些测评谈，还将全部人谈人不连那么的结尾，怎么给我管给开连抗力投票？ 뇌고 뇌세 뇌급제기 레드인 야부 주바라 네바르투 땅기 초용기 고지 타경타 미마 공도 고로타 제소 자회지라 진바 타경 릉중 최니라 진조 제규 타경 원고 조르 진규 타경 교르주 스타르투 타경 말라기 도시 타경 제소기 냠주 타경 제 차괴바 라렌 트리에 문진 띵습 중 유지 대낭도 시진핑기 뇌세 녀가 총도 동화타 뇌세 경규 총도 동화라 문수니 원고 제규 조르 진규 중전의 토담 최진 제주 타용 제디 대자 딤쇼기 랑제티 계급 낙공기 파르톤 차르괴타 대신 리카기 주준 차르괴주 개발 제괴 외미 경의 체시라 흉류기업디 뇌세인가 나소 규림 대비권리 세주타 내래 개비권리 신지 문지 도바 제괴 레더 주경 치수 치료 동화타 총기 개진타 뇌세 퇴망의 서괴기 각세 멍시 지괴기 국종 세시 로드앙 토로 당리 지유태기 신자 강교습구의시 님도낭유 시진핑기 마대섬대기 삼로타 털토기 삼로댄도당리 뇌지침부타 뇌지섭진라 카대조비뉴바 균체매바라 치르동구 뇌지침부타 뇌지섭진기 년카라 심주달주타 더십세련타 문주년다 동수치르당리 최주문주 퇴구창도동구 대자침부타 최동진비중시워기 최동괴동람수 퇴성도당리 계급기 촉두정신기미 순수가타 계급 사공기 최동로교대니 조경라 군디동규 촉두로교타 파르계규지 라수계준세기 레드나 제규르기 차르교력부체구의시대도 시진핑기 릉중뇌세르 카대조비 천재기 대교르타 침경계린라 흉뇌기하구 최주캐공기 천재사르도타 퇴뇌사르도라 군디동화타 최주부직생조경타 시대민의 소경치주치르동화 릉중뇌세 멍시심조 딩서비화 계제비리 냠리 딩서도 동괴 최동격공기 침교마라 퇴상도 당리 뇌고 뇌세 뇌교제기 침교전기 추세 아르베 토로 동괴시 뇌두낭도 시진핑기 시림니 릉중뇌세 고비 텁서당부인비 시림라 텀진타 멍시딘도 동괴 레둔티 톡더파르송토 류인동미종 시림기 최동조교 도표마라 퇴상도 동화타 최동체유 조준타 문소 직세 기련 지수 치료 동화 냠도 더십타 냠도 문고 냠도 주급제 제교로 탐지 야부 치고 세리 겹대 지자 지수 치료 당리에 망용기 뇌고 뇌유기 도시타 뇌부 치료 동구의 시대도 시진핑기 뇌고 뇌세 뇌급제기 겐지 퇴교 용화로 탐지 내내 치고 서구 카타 지유 대가기 서송 겐지 주바타 지교르타 로이 송지타 고급 지투 공워 지도제 타경 제디 냠진 토담타 튠주르 슝디 길레게 춥시 척교로 군디 동괴 양탁비 시경 체제 다와 주부타 랑린다르디 공비 조치르 짐바타 디자 낭미도 동화타 뇌교 조치르 짐바타 문고 낭미도 동화 속기 초롱 지리 타직도 세괴 롭스 소중라 중류 겸디에 림카 리지비 뇌고 뇌시 뇌교 제기 뇌바 체로 동괴시 낸드낭도
1: 디글레 쿠네 비웨니 추 닝샤 탄산시 이 카소순 롱아젠기 철골 주영바이기 치드윈성교 용자 총도 초디 사네티게 롱아젠기 철골 주영바이기 자네리아 민니 자네 소웨 겹중탕 지삼초 콩비기 미치 조네 랭겐제리아 큐용니 시티 체유 닝샤 이중교 롱아니 뷰티 콩비기 각제 튀급 임바 카세스베탕 퇴원의 고조디 자외정신탕 큐용정신 포기정신제기랭겐케친탕군필정신탕멍시정신티교정신제기조내레둔야미바쾌요정신키롱아첸기철구중바이진기종용기철구구지제토팅접진기트네말라주부탕사르뚜기콩빌리아구디동왕누규말라사부조부소조내캡콩기삼초탕레둔타콩기초집시기조내랭겐갸탕개줄학잠땡키체유 龙阿前给切过军务办一人宁夏以边角孔别堂盲族立柱中康松宫丁家给林界却做席天年比特孔别里亚归地东区影不行南湖家切东瓦堂屯列里亚丁年亏塔给东瓦三对归地成绩宁夏堂女孔亏多亲界给特区千不阿丁给切局 뷰리 초월 민예 망출리에 카게 랑린다르와탕 송급 먹탑 침부숨 야부약방 초지타 요숨 송급 침부제기 미타정중 감시 뒷념 내용와 꾸디동신유 昨天南站给他不堂提醒孟西之前连着前不久去过前地没去黑山高给秋冬三比堂秋地女所前不安听日间给新秋冬开出毛书其实真正定西七个节给连着前不西昨天他归地当年恐怕给孟西店铺定归应不及龙阿前给前国军500亿人山西以习近平给推入三边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给广播组织都进个军权堂上次点别前国通勤总共边交堂孟义边交国义边交城镇边交所给先前十九名年边交孔别堂三对归地孟村地基帮美天用定价给年节人爱一天年密切做卡你是自己规矩前不堂南站开启出给学长去过规矩前语龙阿前给前国军500亿人山西以西安三控参加三队的年纪你提前给军控前不堂对面三队堂地位六在各州里亚兄弟给定你都给面送出了立队基础用给新旧三比天蒙古东西给这送他成就你咱们新旧最年前国人不是预报堂对年不杀团给女秀空杯单头西军员给所列给拍堂罗日强用头给这出场爱言灭拍给最年前国团列吉他努斯因塔吉他色巴吉他多切东瓦杰里亚归地当年团在人塔国统球东给团列吉他交给盐对坑都桥归秦岭给中康松马也不切不疼没去北区给中康松用给习近体电波松年出堂不西南亚强教授教班给林桥归据记南极严峻给内部清白南而为严峻定色突破切地山西以中国堂约入堂中国堂一系列推荐美国给给及冷体历史当中年度革命送出了立队不利牛郎出言对军人不是
3: 第二个五年百分年初他六个级空身时基础用数三公里追为免得着急期间文化节呢每天同居的捐个堂七万人生军一部堂你日强用托每天同居的松塔三亚西三天推送了家家西跑的运动室。我们把前呢空心人熊南托明了主角级在给家家国际科技擦出新运动团。借用牛嘴熊南托你日的强用托蓝国的主角级上去主动袭击新运动行。提出你日牛嘴三位蓝国的主角级上去接动阿给袭击新天推送了家家松就所送跑的运动室。
1: 第一个苦难比为你去让给给给参主为如果你们俩可以谈不定中国堂为天南比德天白月给给参主为如果你们俩可以提广西崇左大兴总都念不堂提高的给参主为高过绝大三对切别巴斯基利亚第一年如果为宁静南给克米利亚中文切求语你们俩可以提你都给你们这批旅到九八我说你更切不念诵都是托在军队啊切入清不堂人们三对他是不是理由入他人不切语中国堂为的南极德天白月不去检查职位与国娘们开庭中国堂为的南敲一边卡索索吉林为主你迎接电梯前年娘多对不起谁你们可以你更切不念诵检查你中文给拉近你三重亲近是不是军队啊历史大语大兴总基地局检查的中午妥当入侵给民办人都把合影起因如果为广西人都别列段恰当的识别确定重重地区我都写起人规啊没给给确定是不是切脱不同错别拿手看如果为脱单来给看你从前都用起我托你来给你话堂人不知吧来给短不接给列定西部查到你你话堂若确定你给规定东西有几我这哪有他借钱年错不止租他错不念多中冷屁电梯去租他迷障村金借给三对其他借钱如果为宁静呢给克尼利亚中切脱不疼因此那边托年宁静呢给克尼利亚与国切别密切给着那些两年前求个月中国与国广西德天北区与国三比参与公司检查职位与国妥当部检库瓦龙胜旺期俺最初不穷者与国里亚主角缺点当年出自日初不日多个月经初不日永续里亚明阿堂初不日明你书里给米中
4: 三个那不错下面我立功于这数前边抗中的巡弋西边七折里层里我立的蒙路举备瓦干嘛这些群众的去就这冷不过的鬼把贴的塞罗那
5: 你们可能这个就都当小插小都需要加上给自己点的这个简单性那是可以明了可不当一次套的但上点的彼此当的这个事呢他点的这个我在这里说的话这个是我们要通过过现在这个样家切入的时候

0: 나랑 담보 지기다 나부터 터는 게 없었다지 루랑 일려가지 지토비야 대당 때는 지 거우당 늘망시랑 지 실어라 다리아득 제는 나랑 게 추세디 있네 지 다성 담마오리 지 나부터 터놈이다 드롱 럽정 두고야서 일단 능미께 지 땅아 못했니 지슬루 일려가 때문에 지 럽정 제도스 때가 인스도스 제래 다 지금 내가 남부 땜 사는데 디 토라랑 쇼게 로제 땜부 제네 내가 대랑 지스 원데나게 정리게
1: 납다 다시에서는 다 예제 동안만 혼도스 대동안세 다시에 됐다 나랑 따든다나 다 시에리나 아 경고들은 말지 다시에 뒤돌음 제시나 진행하는 저 따디시다 그래 가서가라 선 내랑디 처음 선신당 망고 송으로 뒤 내려오기나 콜라다 매미기 아시아 된다 아 야부터 남도가
0: 아 따따상 파도 나랑 로 다치 몽루 드룹치나 로충이스트 디낭로라 드룹치 겨랑치나 아 켄돔니 다치 창부 얼겨랑치베이나 에 납갸 숨주 습된 드롱 루 십주 잠지 양치 측 상람마상시 겨야 되다치 루드 데니 다상 루드에 차산다 측 상람마상 마부 지도고 데니 겐고 찍자르치 데니 양찍 잘송 하는 비지갸 yang chik zal song tuk tuk chen ta mi mang bu ni chik na mi nga thuk ding ge geng go ten ta chen te tu slu chang bo chang do go chik tang lu ta song mang bu chik go tuk chik yo tang bo ki ngi ri gi mang lu tang ya ta go bu tro za chang ya go ta tang cho ngar ang gi ta chik yob yum ni te chen ne te ni sin dang ngar ang gi a shang ina yit ni ngar ang lung ba te ni sham la kali kali gi ta chan da ki chik yu lung khak cha chang la chin ni de da mang chuk ge de ba mi mang bu chung do ta chik ta sang pa do ngar ang 예경양대야랑 전나직 다상파도 한남 죽주지 쇼서자다 루도야 문에 전나다 코 람상 예포나 경과 루시다 하팅상 답되어 지 람상 걸어 렌족 지에 대 측도마 빠샨다 다 이는 코랑 속에 루디 땅 값어 지 딱이 냠교스나미도 아 지 루크 캡탄 거 생각 다 대외 럽정 지하고 드롱 지 나 못히네 지 쇼게 좀 맞잖아 아 콜레라우 뒤즈 니엔 지 뭐잖아 남성 로직니 남시야 그 된다 됩니다.
2: 하나에 땡에 희롱발아 콩 라베턴자 데 고위난다 쇼니난다 루칸다도 나민하자 정갈아 다다상 차이야나이 텐테민하자 희에자 대야고 베 하장 정도가
3: 까무데시 로직마 간 내가 길긴지 저기 돌리스 내가 다가 기빈 그래서 계기 너 정말 니가 진짜 진짜 되네 야 야랑 데 계기 빌아픈서
0: 정말지 양 경고 지워리 보라 다 샷사리 티 경고 대자가 들어서 그 거부 캐진에 루시다 오는 거 그쪽도 따고 쓰도 되네 티엔을 장겨내 루치 땅스 아 대보게 다 직접 도스 직접 도 다 있나 니마 코랑 저기 즉 루 땅시오 첩시오 도시오 계단 계지 dendra chik jende shinas kyu mingla gobu tangi sthaa wari dasang dendra pizi chik tangi chik silna ta dendra chik ngocha resi togo ta digaos ngaram yang tongkya ko silna iri jizni yang gyachiru lepsungo
4: gen gen gen go zang wa gen la nian go zang wa gen go lo zang go bo
0: samul chuk tanga ta lo chuk igong so dendra ro yang trezo chik payu la so na asin ta chikne chik lo chuk na su payu la lo ni 내가 로양 트레스 소야지 니네 다직 보육이 계라 받는 님은 다 로빠다 된다 망보 체도 때 디나나 상가랑이 능미 기직 내가 맞아 받지 다 지적강 망보도 지송래 거랑 소래야지 땅 안에 다직 내가 내다 제인 좀데 된다지 정스 이지 독스팀 땅이는 못히네 지 가랑래 양 디나라 사자 디나 독체 차르 못히네 지 양 갱고나네 양 즉 도롱기 맛이 된다오나 즉 못히네 즉 갈업낭 야당 되네 지금 경제 태량이 답결치약이 된다지 삼로지

0: 你先老的中国出名米里强用规矩错位用破天能力来压成了他成就来我跑了他天天变着牌子他困得急促一中国特多人民定细菌持续一落实他基础根据面具确定建议马拉祖年效用一马的错话也能给蓝水专业米早晚进别批给也电视第一批给也偏这什么呢我呢米里我的龙去托给我去 초와딘시엔겐수유바
1: 大伙儿起不他，把人家越过怎么起别那么提了？他这人心更多穷呢。让点钱他娘们起别开穷人月，七个月七别退出干水军去越过万位退出给菜个里给的，七六到我二百越过万用位退出盘路线起不提呢？让没越过位多菜，人家就给个新月不行。
2: 电在想做康所，水军进中亏了，大伙儿起不去。中亏越过了为三年的个忙水起过难受不他，从开始起军电穿年龄起过了，体会能亲切的。四边起人类难听，二位用错突不起心去。铁塘推从所四边起越过了哇，中亏越过了土抓天。云中了到我怎么呢？人类最先盯着起别敲所越过他，六月人类心就他忙水年龄。
1: 年年七十九岁的都在人民心头上心，毕竟他西安、苏州、成都所六个人能团配送错不他，三矿的开缺点被重开他，四边去越过了中科的周围，没有中二科的不行。马蹄里重开四兄弟，越过雷团作业完满月给，四边去军队那么细查他，社会忙起玩，你为车位推出，当你预备看，怎么能去人类学校看我不就去？
2: 군투기수균유고르와뉴웨투치소유고르웨미찬지찬의용도성외중국유고르웨스벤러냠린스무치대부유니동야미주고로네송바사로나네베점리링네슈샤디바텔로시킴토지사투친신중국탄조와유베치고듀마르비와티중국탄유로보아르키진의비리기디부케친식도교류 巴德罗西肯奇，一些也不以艰苦话，乔安那也，证明其虚下这三度彻底，人类识别快乐识别推门去解决，越罗忙错体外忙外，推断他，各自村内中国人那个听着村子西多土居人话越级松越不行，铁蛋切记中国家，自便其越过了玩命别，监控使用为越过了学术，军队案历史单元。
1: 别呢，推荐个别着陆特别着动画他，四边去马德里他，巴塞罗那，瓦伦西亚所重开座位的推荐个别拉克日学的那看人家吧，查托呢看见七八他，杰西七七所忙片写出对呢，推荐个别着陆认为推广通途动画，给南去做呢如果重开他，定位尊重国土四边给个内体写出他。 给人忙不，路痴隔空忙得动话。中康谈四东所吃鱼坨，给人忙不，是不是勒索动话在前呢？四边去越过了话，中国越过了都改变，特别才是他，给能推测脱了他。给看你不有人来别人，全你所偏见中国了，规定东西去。四边去所来谈越过了，不有所来那么长期，即刻四张，路易斯。 스비엔탄 중국 유고르웨 총리 종웅 체부티 계급니비 유고르타 디신 제유 튜레 피게 용와 꾸이치 토바마세 계급니비 변조 총튜타 정시진 기지 교수소 캡콘 경무주 냠레랑 군디 팁신 티웨 계급니비 망초 발핀순 시도타 지심 냠제 체교로 군디 팁디 스비엔탄 중국 총리비 종와 피게 동치 망추기 멍시 냠부식 디유지 송유부시
0: 各家的孙所谷别广州从队也推定你为政策及其你是对你主持于他全给各他社会你给主顾内容为其给给女主从吧替你是不是他那东政策拉书不听各口们他都能也是你他成熟你怕的于是旁边天用天听的政策也脱口的确实是脱有的 Dimshu kele mamushi ke Koryu Sungkyong ge gyushi damata, tenyo tunki soze, geji Koryu Sungkyong ge cheshita tumchede, kolishibu kogen cho la namajen ta chile jen ke bangmi takchu chushi kodun cheyu. New Zealand ke nyurung chongba kanye emuye nikar yuwe tunse damga chishi chenbudu, gyuntui rongo ta. Tianyu Kursung Rikye Tunse Ngarle Mangto Joshin Yubata. Nyujubi Kuryu Sungyong La Nuemibe Pangmi Ta Kuryu Sungyong Ge Tunse Ni Ngancu Mikbin Yin. Besarki Chukyu Sami Chebara Tunse Yubata. Sardu Mangbu Yubi Niya Ngancu Tunse Tiri La Gabu Chise Gyunse Yin Xie Song Yubshi. Tatin Rimso So Kun Rimshu Kele Chichile Gewata. Tena Tosar Lakze Ta Chishib Kesar Namjangyangbe Angthamusoge Chenye Yuebe Buli Kele Somdong Gyalye Geyu. Dimshu Kele Mamushige Tunze Sarba Kirne, Gyuchi Sarba Tha Soze Sarba, Chukyu Sarba Che Chigdu Tho Dimne, Chige Ke Chomra Gyachir Dunshin Yu. Idali Nyuru Chongba Malisige Ye Nye Dere Kirangke Soze Ligbe Tunze Yabu Nige Yuebata, Sardu Yang Kansakang Tho Tongyu Yueba, 苗从坦认为预备参照的学术也也会随意。广州从队给安全意大利塔约罗用给连年的加起的动作的柔软托穷写送一部分。各地广州从队给推定准备与我给人民的自动点被错话写完决定做好的前年。今天我为切记年年切年年派的年的运势。
1: 中国塔埃弗里克克莱克金奇突然领地各塔布，年前埃泽埃比耶杰萨，亚迪斯亚比瓦尔那边，埃弗里克南迪几个部署尼尔约不是，领地克中国塔埃弗里克乌主尼姆勒定色不达内，推蒙托皮克吉杨格尔布萨布对吉巴，决定做我的切不塔，埃弗里克南迪托加对中国雄策不错不塔，埃弗里克南迪欧永兰康克尼姆这托做尼尔切不塔。 埃弗里克中国创作给主编库瓦西音不是中国塔埃弗里克给克忙不是兄弟开了塔提醒给其增作给推米索给中国塔埃弗里克编作从头念了塔团内人不是索给出席的名内别人定色切不是从属观众去过了十倍编作给电器米别人心切入作为给中国 中国塔埃弗里克年来天，俄罗斯塔杨新加起为对冷门不谈，全日本批改给特区集团了，熊伦加不谈，变作总统去马家庄定色不动话，年来给北侧军械米牌拖动话在前提，让我批改谈他的勇气，读书来给苏北区文人切不是。 因为罗先生，中国塔埃弗里克边疆冲突严厉的，西昆电表案加起了钱不谈，严厉克控军械面板加起了钱呢。过了十月，罗朝团长严厉的被村土教育。你懂下面你说怎样了？中国塔埃弗里克冲突文博阿瓦尔通出了松动袭击，给出什么贴？推崇不来加起就对谈成全对面话谈。中国罗就对对骂埃弗里克冲突肉的给克持续给内部军控解决。 从说明呢，埃弗里克甘斯切梅让我们从头看，我们所研究的切不谈对呢。中国谈埃弗里克变成从头念来了，俺穷用没别可个拆新预备，我们真切不是。而在埃弗耶总统，他爷爷领地给集团作为单线比格，过了西部三车七十个电器没别人心，切入作为集中我。 埃弗里克坦中国年来的平均增加坦将年片给开学电表带领人心态，降低人心温月。埃弗里克坦中国每特人女坦。 장도 조교로 청진 변조소 협공기 냠레르 슝룬 겸네 에베르게 감사 치미 군투 피게르 군디 동규 지구 지구 유지 송유브시 에베르게 난지 오윤행한키 주시 요수부예 에베르게 감사 치모라 에베르게 난지키 니동 겸이 추추지 송류 추짐 경요롱은 교르 치신규 중국냠용티 에베르게 링르 제시 진베 튜닌 개첸 된 유지타 콘키 중국타 에프리케 냠레 랭디소 람수키 니티워 멍시 지구타 뉴교 델레소 캡콘키 에프리케탄 중국 냠레르 요르세 총제 톱 유지 솜시 에프리케 솔레젠탄 튜레진보르 군디 동균니 랭디기 디웨 추시 제시시 갑디 랭디기 멍시 지구 조준타 델레서비 뉴교 사바탄 정진 변조로 무이자탄 총투 냠레소 각제 캡콘러 민네 제튠 연라링디 조디 중국탄 FGK 튠레탄 코트지타 튠조르 피게기 터블럼러 최도 딩섭체브지 총수권준츠 중국탄 FGK 변조 총투 냠레티 수균키 총투 나바네 튠레 코트지타 신탄 코트지 냠제 딩섭치비 튠점 사바르 총교 제교 수조신 유비 문진 타직도 체브지 FGK 民漫在昨天做一个初次宣布华建措备连进华融期。苏军来这批给东军内 FGK 给科普区别国立市民合作给科普给所来建了官地东为特朗普前期给不他中国苏军来这给开了七个土足够三年 FGK 所来建给批准了让地起行约结算也不是
0: 시안기 나우의 카르송 경위니 深圳기 사투 소간 파르타 상하이 무제디네니 광저우이 총둔디네 파르토 예차레 인중 총둔 둔초기 진도마 바이비디이 인지키레카 숨송우이 투미 네티티 중국의 독시로 요신 사호르니리 시안타 비징 상하이 광저우 深圳 香港界 총일출라 나치소 섬지체우시 空气塔丁尼中国年初来加托西多契约继续开进西银西苏木塔听得了中国的月月国人的拜比地拉高瓦邦米琼瓦的军托中一帕的军心别空拉恰水呢中国边角拉罗州站人穷举的为批业穷瓦恩所通门文家塔丁空气能滚塔明着为中国南部西通一不是 拜比的野三国外的西安咸阳街及南塘街停车间去出车中国的各些推广场为牛住熊了提醒冷巨托三米前外的不得吞别中国拿错通街推门错别空门错行上松看了些呢中国农具创业的中国我们拍下他当年推门一拍的南斯德为开发的预备是西安土居人 推门错别陕西陆局电子看他居心别西安太古里南站拉大国的切不他陕西陆局电子看你应急起来开建出他你是你中国龙东开西里一年南错托他西安太古里南站开你听说从来给陆局人家给村大他前途两年几代的切望我们越界送一时 他定给推门错误主编以及开来年目前协助他前来协助在这罗素前在江头女局所客户盲目内容实施拜比第一一中从端推错也前啊行出几千的中国龙啊前将被车轨砸内他以及停车推来特区你偏水多少钱吧的中这一没那么哈来不的 天天你们这头次也给人家就来给月季他空气起来协助他三对团里旅人他来这客户建议应急水军来去贴中国批给给卡着做他大大成都穷多这些也有不是拜不得已讲到批给客户给一个女婿推梦文字拉米苏干年年些切不得协助特朗明着我用西门文家做不明白确实给别密切别提及推时 女婿三百客户给中国苏军给来去贴江东儿子他天宇牛从南水所贴给以及杨明他偏追设备切确及送托拜比第一中国创立年与你中这套别以及开来铁大仓马来推梦给开去西域的控制中国第二推通拿开包尊林切实习托米之外的边角给推过的去年中国创立他娘托批给用的切不贴以及送托他 空气中国的月月以及开来卡及也城市间去秋秋的他人与间去新秋三十八天门卫东秀切入党员 칸라시나 콘츠의 중국 총리 시균 타밍의 매도쇼라 유린 멍의 동진 유바 신기 유배지 지송입시
1: Nyechar Kambuji Lokchin Chaike Kambu Lamipi Chitun Juji Chaju Mutu Huda Bishin Kambuji Shungchoki Yongjan Chibi Chengsi Sashu Lengwenpa